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6월 15일 월요일 아침의 첫 곡은 루이지 덴자의 푸니클리 푸니클라, 테너 주세페 디 스테파노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청량하다. 이 말만 들어도 왠지 시원해지는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시원한 곳으로 훌쩍 떠나면 좋겠지만 월요일 아침이나 이렇게 시작을 주는 뭐 일상을 살아야 하죠. 그렇다면 오늘 하루 생활 속에서 나만의 청량함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더워지기 전 이른 아침 바람 한 줄기, 뭐 시원한 물 한 잔, 작은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도와줍니다. 하지만 청량 음료라고 이름 붙여진 그런 단 탄산음료들은 사실 순간일 뿐 그렇게 청량하진 않죠. 자, 오늘 이 음악도 청량함에 한몫을 했기를 바랍니다. CBS 마그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일 더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하,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사담 맵슐랭 치킨.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카티 프로 시작.

김영석 작곡 우리 가요죠. 그대 내게 다시 가요지만 정말 클래식 같은 가요입니다. 박종성의 하모니카, 제임스 김의 첼로 그리고 조영훈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게 초대석에서 함께 연주했던 라이브 음원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이날 끝나고 제가 종성 씨와 함께 전혀 리허설 없이 악보 없이 즉흥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곡이어서 이렇게 똥땅똥땅 쳤더니 바로 하모니카를 얹어서 그야말로 라이브로 이 그대 내게 다시가 연주됐었어요. 그 버전은 뭐 녹음은 남아있지 않지만 우리 예전에 인스타에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참 좋은 음악가들이에요. 세 분 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전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이렇게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전곡을 보내드리고 있죠. 자, 이어지는 곡은요. 모차르트의 혼협주곡 1번 D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준비했습니다. 이진희님의 신청곡이고요. 알레시오 알레그리니의 혼 그리고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은 오케스트라 모차르트의 연주로 함께 듣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스 모차르트의 혼 협주곡 1번 D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알레시오 알레그리니의 혼, 그리고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한 오케스트라 모차르트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과 여의도 셋강 생태공원으로 나들이를 다녀왔다. 20여 년 서울에 살면서도 가본 적 없는 곳. 검색해보니 셋강은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한강의 지류로서 여의도 남쪽으로 갈라져 흐르는 사잇강. 셋강역 3번 출구에서 만나요. 약속의 말을 재차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들떴다. 앙상한 버드나무 가지의 새순, 마른 풀들 사이로 올라온 여린 풀들, 강물 위에 반짝이는 윤슬, 잠에서 깬 듯 지느러미를 부드럽게 움직이며 물속을 유영하는 어류들, 푸른 하늘을 가로질러 힘차게 나는 새떼들, 흙의 기운을 얻고자 맨발로 길을 걷는 이들과 바지를 무릎까지 끌어올리고 강물에 발을 담근 채 선 사람까지, 여의도 빌딩들 사이에 자리한, 아니 귀하게 자리한 공원에는 겨울과 봄의 풍경이 느리게 디졸브되고 있었다.

꼭 닫아두었던 마음의 창을 활짝 연 것처럼 친구들과 너무 예쁘다, 너무 좋다, 연신 감탄했다. 고향에선 너무나 당연해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던 흙과 강과 풀과 나무와 새와 물고기, 맨발인 사람이 이토록 즐거움을 주다니. 강원도에서 나고 자란 시골 사람이 어느새 도시인이 다 되었구나. 어쩐지 조금은 울적한 마음이었고 이런 말이 입 밖으로 절로 새어나왔다. 여기 오니까 숨이 쉬어진다. 그러고 보니 셋강이 물질과 정신 사이에 있는 것처럼 거저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들숨과 날숨 사이에 있는 숨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도심 한복판의 녹지가 문명의 숨구멍이구나 싶었다. 나만 그런 게 아닌지 들어본 적 없는, 듣지 못했던 친구들의 숨소리가 물결털처럼 한올한올 또렷하게 느껴졌다.

River Flows in You, 이루마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시인 김현의 책 사람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도시 안에 공원이나 강, 녹지가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원래 그 자리는 자연의 것이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와 사는 거잖아요. 사실 여기 오니까 숨이 쉬어진다는 말이 참

마음에 남는데요.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결국 사람을 숨쉬게 하는 건 자연이 아닐까요? 오늘 출근길에 혹은 아침 잠깐이라도 하늘 한번 나무 한 그루 눈에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또 깊이 숨이 쉬어질 거예요. 아, 이제 숨이 쉬어진다. 저는 도시에서 자라나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강원도에서 자라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 자연을 보면 이제 숨이 쉬어진다 이런 느낌 들거든요. 그나마 서울에서 좀 나무도 많고 산 가까이 살고 있어서 그런지 너무 빌딩 따닥따닥 붙어있는 데로 가면은 저도 오래 있으면 좀 답답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난주 토요일에 많은 분들이 그 공연 와주셨어요. 거기도 참 아름다운 곳이었죠. 거기 좀 일찍 오신 분들 아마 산책도 하고 그러셨을 텐데 남양 성모 성지 처음 가본 곳이었는데 정말 아름다운 공간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우리 야당님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모든 분들과 다 함께 사진 촬영을 못 해드려서 제가 아주 죄송했습니다. 그래도 부지런히 공연 끝나고 안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함께 사진도 찍고 인사도 나누고 있었는데 미처 만나지 못한 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 공연 때 꼭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날 날씨도 좋아서 아마 조금 부지런히 오신 분들은 산책도 하고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나가실 때 조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불편함이 좀 있으셨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강머리에 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거제 카페엔 바다뷰를 배경으로 품은 피아노가 그림처럼 있는 곳이 있어요. 누구든 연주할 수 있는 곳인데요. 갈 때마다 연주를 듣는 행운을 누리는 걸 보면 생각보다 피아노를 연주하는 분이 많은가 봐요. 참 부러웠어요. 어제는 4년 동안 아기 천사를 기다리시는 분이 연주를 하셨는데요. 아기를 기다리며 연주해온 곡이라면서 들려주신 곡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이었어요.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제가 거기 가야겠는데요. 제가 거기 가서 카페에 오신 분들께 한 30분 정도 메들리로 커피 드시면서 기분 좋게 들으실 수 있는 음악들 연주해드리고 싶은 충동이 납니다. 아유, 바다 보면서 또 이렇게 커피 드시면서 음악 듣는 분들 앞에도 연주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드볼작의 집시의 노래 가운데 네 번째 곡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노래 듣겠습니다. 르네 플레밍,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의 노래 그리고 제프리 테이트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듣죠.

안토닌 드보르작의 집시의 노래 작품 번호 55 가운데 네 번째 곡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노래 르네 플레밍의 노래 그리고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의 노래와 제프리 테이트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야, 또 오랜만에 우리 들꽃년이님이 소식 전해오셨네요. 정원님 마당님들 안녕하세요. 해외여행 36일 차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인사드립니다. 정원님의 남양 성모성지 황제 연주가 멋지고 성공적이었다는 소식을 SNS 통해서 접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저는 아름다운 당신에게 재방송 통해서 예전 교향악 축제 음원 황제로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제가 국내에 있었더라면 오늘 공연 후기를 올렸을 텐데요. 저는 건강히 여행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인사드린 후 프랑스 중부의 고성지대와 노르망디, 네덜란드와 덴마크를 거쳐 노르웨이에 도착했습니다. 1차 피오르드 여행을 마치고 오슬로에서 쉬는 중입니다. 내일부터 2차 피오르드 여행이 이어집니다 하셨어요. 이야,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 노르웨이의 장엄한 자연을 이 빙하가 만든 그 해양 협곡을 따라서 쫙 가는 그 여행 정말 상상만 해도 멋집니다.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우리 들꽃녀님 소식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는데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른 돌아오세요 이제. 아, 건강하게 여행하신다니까 너무 좋고요. 또 우리 들꽃녀님은 안 계셨지만 달빛 산책님이 멋진 또 후기 연주 후기를 올려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국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제13번을 들어보겠습니다. 13번은요. 템포 마킹이 템포 지시가 안단티노 그라티오소 이렇게 써 있어요. 언젠가 한번 제가 템포 기호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템포 다음에 나오는 말들 이런 것도 조금 한번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께 천천히 설명드릴 수 있는 안단티노. 여러분이 안단테는 잘 아시죠? 약간 걷는 속도 같은 느린 속도. 그렇지만 아주 정체된 속도가 아닌 흐르는 속도가 안단테인데요. 안단티노는 안단테보다 조금 더 흐르는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생각보다 느리지 않고 기분 좋게 흐르는 템포. 그리고 그라치오소는 우아하게라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중간에 비바체로 바뀝니다. 비바체는 활발하게 아주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템포인데요. 그런 춤곡으로 변신을 하죠. 브람스가 즐겨 사용했던 이런 대비의 매력이 잘 드러나는 곡이고요. 우아함과 흥겨움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작품인데요. 짧은 곡 안에서도 다양한 표정과 색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먼저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고요. 이어서 카티아 라베크와 마리아 라베크, 이 라베크 자매의 피아노 포핸즈 연주로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제13번입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13번 안단티노 그라치오소에서 비바체로 이어지는 곡이었습니다.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한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먼저 들으셨고요. 이어서 피아노 4핸즈, 한 피아노 앞에서 두 사람이 함께 연주하는 4핸즈 연주를 라베크 자매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당당하게님이요. 안단테, 안단티노, 비바체. 삶의 속도도 그렇게 아침 2시간 안단테로, 안단티노로 에너지 채우고 또 비바체로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자고요. 이야, 멋진 말씀이시네요. 그래요. 오전은 조금 느긋하게 아당에서 안단테로 지내시고요. 힘 얻으셔서 오후에는 비바체로 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거군요. 리카르도 카디오 살바토레의 무정한 마음 듣겠습니다. 카타리 카타리 테너 프랑코 코렐리의 노래로 보내드리고요. 이 곡은 퍼플 오드리님과 함께 듣죠.

리카르도 카디오 살바토레의 무정한 마음, 테나 프랑코 쿠렐리의 애절한 음성이었고요. 퍼플 오드리님이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베이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C단조 작문호 13 비창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 보내드립니다. 토요일에 제가 황제 연주 후에 앵콜로 들려드렸던 곡인데요. 오늘 김정원의 리멤버 비엔나 음반에서 들려드립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C단조 비창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0: 특히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더더욱이 하면
1: 하하이.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7: 오뚜기.
8: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9: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8: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10: 오늘 마지막 곡 남아있는데요. 아,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안낸 폴카 준비했습니다. 여담으로 아, 자꾸 게시판에서 이제 그 토요일 공연 얘기들 하시던데 저도 자꾸만 그 생각하게 됩니다. 그날 그 신부님께서 남양 성모성지에서 그동안 쭉 음악회를 많이 해왔는데 역대급으로 많은 대중들이 오셨다고, 청중들이 오셨다고 굉장히 기뻐해 주셨어요. 우리 아당님들인 것 같아요, 모두가.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때는 또 즐거운 음악들과 이야기를 나누죠.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안낸 폴카, 볼프강 사발리 씨가 주연하는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기분 좋게 감상하시고요.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3: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3: 세종 기프트.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6: 뉴바옴.
5: 운동할 때도
6: 뉴바옴.
5: 장 건강에도
6: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 기능 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5: 뉴바옴.
7: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8: 구스 플러스 셀러스.
7: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0: 그러면 당연히 셀로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구스팔로
1: 셀로스.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 타왕 타 시원해. 타왕 타왕 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 2부 첫 곡은 이은상 씨, 김동진 곡 가고파, 바리톤 최현수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송실사이버대에서 숨실력자 나의 꿈을 숨실력 발휘 쏴

0: 실력자 송쏴!
1: 송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2: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고마워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6: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7: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8: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9: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1: 네.
1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0: 맥스 안 터져요.
1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0: 맥스 안 터져요.
1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5: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소프라노 임선혜, 카운터테너 이동규의 러브 듀엣 공연이 열립니다. 김성진 지휘의 콜레기움 뮤지컴 서울, 소프라노 이혜원, 테너 존노가 함께하죠. 핸델과 모차르트의 오페라 아리아와 오라토리오를 들려줍니다. 6월 24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귀도 요하네스 룸슈타츠 지휘의 수원 시립교향악단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드볼작의 교향곡 6번, 스메타나 베토벤의 작품 등을 연주하죠. 6월 2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수원 SK아트리움 대공연장입니다. 주목받는 프랑스 바로크 앙상블이죠. 르콩소르가 우리나라에 옵니다. 헨리 퍼셀, 비발디, 장 필립 가모 등 바로크 작곡가들의 음악을 들려줍니다. 6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음악감독 김민희 이끄는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립니다. 정진우의 바이올린, 최지호의 첼로 협연으로 하이든의 첼로를 위한 디벨트멘토 D장조,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2장조를 연주하죠.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 일신홀입니다. 한상일 지휘의 군포 프라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공연 올 댓 베토벤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피아니스트 유키네 쿠로키의 협연으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4번을 들려주죠. 6월 28일 일요일 오후 5시 수원 SK 아트리움 대공연장입니다. 끝으로 누오바 오페라단의 호프만의 이야기가 무대에 오릅니다. 자크 호펜바흐의 오페라로 시인이자 예술가 호프만이 겪었던 세 가지의 사랑 이야기죠. 6월 28일 일요일 오후 3시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마가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베이토벤의 에그몬트 4곡 프란스 브루겐지아는 18세기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욜로님이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아까 1부에서 망고 아빠님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포핸즈 피아노 연주곡이 종종 나오는데 한 대의 피아노 앞에서 두 사람이 연주하는 건 두 대로 각자 연주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문득 궁금하네요. 아, 저 이런 질문 너무 좋습니다. 한 대의 피아노에서 두 사람이 연주하는 포핸즈는요, 일단은 프리모 세콘도라고 해서 윗파트, 아랫파트로 이제 두 사람이 나눠서 연주를 하기 때문에 윗파트는 거의 멜로디 위주로 담당을 하게 되고요. 아랫파트는 베이스와 화성을 위주로 소위 반주 같은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하지만 또 페달도 아랫파트가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을 리드하는 또 지휘자와 같은 역할도 아랫파트에서 하게 되죠. 이 포핸즈는 한 악기의 소리의 울림이라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지긴 하지만 또 팔도 자꾸 부딪히고 이 포지션이 좁고 불편해서 또 페달도 한 사람이 윗사람까지 같이 생각하면

서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또 있고요. 두 피아노는 각자 한 대의 피아노를 맡아서 이제 늘 연주하던 포지션으로 자유롭게 건반 전체를 한 사람이 사용하지만 또두 대의 피아노 소리를 섬세한 밸런스 조절하면서 이렇게 맞추어야 하는 그런 점이 있어서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리는 두 피아노가 훨씬 더 웅장해서 연주 효과는 좀 더 드라마틱하죠. 결국 포핸즈는 두 감성이 하나의 소리로 녹아드는 음악, 그리고 두 피아노는 두 세계가 서로 대화하며 확장되는 음악.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 굉장히 좋아하니까 종종 질문 던져주십시오. 자, 이어지는 곡은요. 1554번님이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이런 사연 함께 보내오셨어요. 몇 년 전 암 진단으로 투병 후 감사하게도 일상으로 돌아와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르몬 억제제 투여 중이라 갱년기 증상이 심한데 아이 등교 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정원님 목소리와 아름다운 음악이 정말로 절 위로한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용기 내어서 듣고 싶었던 곡 신청해봅니다 하셨어요. 아, 그러시군요. 많은 힘든 시간을 지나오셨을 거고 지금도 또 힘드실 텐데 음악으로 많은 위로 받으시기 바라고요. 저도 최대한 기쁜 시간 보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청하신 곡 저도 너무 좋아하는 곡이거든요. 함께 듣죠.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에 나오는 Between Calm and Passion 보내드릴게요. 요시마타 료의 음악입니다. 함께 듣죠.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 OST 가운데 Between Calm and Passion 보내드렸습니다. 요시마 다료의 음악이었고요. 1554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하루빨리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회복하시길 응원 드립니다. 달빛 선생님이 대구 달성 100대 피아노에서 에이트 핸즈 연주가 다시 생각나네요. 한 대의 피아노에 네 명이 참새처럼 앉아서 연주하던 모습 하셨어요. 이 대구에서 제가 해마다 하고 있는 100대 피아노 야외 공연 페스티벌 무료 공연입니다. 항상 가을에 있는데 올해도 합니다. 제가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올해까지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사실 그동안 한 번도 안 했던 새로운 시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직 아무 데서도 말을 안 한 거지만 여기서 먼저 살짝 공개하면 올해는 무려 16 hands. 16 hands가 뭘까요? 앞에 그 그랜드 피아노 4대가 있는데 한 피아노에 2명씩 앉으면 네 피아노에 8명이 앉잖아요. 그러니까 8명이니까 손 개수라면은 16개의 손 16 hands를 연주하게 되는데 바로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을 16 hands 버전으로 연주할 예정입니다. 아주 대형 프로젝트인데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 편곡도 아주 너무 좋고요. 저도 기대가 아주 큽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와 DJ가 서로의 음악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 오늘은 이현주님께서 꽃대걸로 초대해준 영환이와 민자에게 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수십 년 동안 공직에 몸담고 이제 은퇴를 앞둔 동창 영환이와 그와 결혼해서 긴 시간 알콩달콩 살고 있는 동창 민자. 두 부부가 주말마다 판교와 여주를 오가며 정성껏 가꾸고 있는 밭으로 동창들을 초대했습니다. 먼저 너무나 탐스러운 아치형 장민엉쿨 입구가 우리를 반겼죠. 드넓은 밭에는 온갖 유실수와 금방 따서 밥상에 오를 수 있는 채소는 물론 처음 보는 이름조차 생소한 꽃들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동창 부부의 성실함과 부지런함, 정성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친구들의 입에서는 저마다 감탄이 흘러나왔어요. 세상에, 어쩜 이렇게 이쁘게 갔겠니? 남편이 너무 꼼꼼해. 그냥 대충이 없단다. 투정인 듯 말하지만 영환이를 칭찬하고 있는 민자입니다. 모든 이들의 로망이지만 결코 결정하기 쉽지 않은 5도 2촌 생활을 친구 부부는 8년째 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여기서 시간을 보내려고 미리 계획하고 설계하고 영환이와 민자는 다 계획이 있었네요. 먼저 온 친구들이 손수 잡은 해물을 손질해 놓고 고기를 구워 놓은 덕분에 한상 가득입니다. 어릴 적 기억과 추억이 소환돼 웃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국민학교 기억이 어제일처럼 생생한데 은퇴를 앞둔 환갑이 코앞이라니. 한편으론 서운하고 씁쓸했지만 그동안 참 잘 살았고 여기까지 잘 왔구나 라는 생각에 뿌듯하고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두 부부는 분주했어요. 끊임없이 먹을 걸 내오고 시골 마당에서 빠질 수 없는 모닥불도 피워줬습니다. 우린 동그랗게 둘러앉아 불멍도 하고 마시멜로도 돌려가며 굽고 행복하고도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환아, 민자야, 그날 너희 부부가 서로를 얼마나 신뢰하고 존중하는지 고스란히 느껴졌단다. 더도 말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그 모습으로 그렇게 살면 내 눈엔 100점이야. 꽃대걸로 초대해줘서 행복하고 고마웠어. 앞으로도 지금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기도하며 축복한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반갑고 기억나는 특별한 인연. 우리들은 동창입니다.

에드워드 엘가의 살리타모르 사랑의 인사, 사라 장의 바이올린과 산드라 리버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야, 정말 아치형 장미 넝쿨 입고 뭔가 만화에, 순정 만화에 나올 것 같은 유실 쓰며 채소며 또 이름 모를 꽃들까지, 정말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그 꽃대거리 눈앞에 촥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8년째 주말마다 판교와 여주를 오가면서 그 밭을 갖고 온 영환님과 민자님 동창분들, 또 동창끼리 결혼을 하셨으니 같은 동창들 다 같이 만나면 얼마나 즐거울까요. 그 성실함과 정성이 고스란히 또 느껴지면서 남편이 너무 꼼꼼해, 그냥 대충이 없댄다. 투정인 듯 들리지만 사실 얼마나 다정한 칭찬인가요. 이렇게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두 부부의 모습이 또 친구들 눈에도 참 아름다웠을 것 같습니다. 국민학교 시절 기억이 생생한데 어느덧 환갑이 코앞이라니, 뭐 그 자리에 함께하신 친구들 모두 같은 마음이었겠죠. 그동안 참 잘 살았고 여기까지 잘 왔다는 그 뿌듯함, 오늘 이 방송에 소개된 사연과 함께 오래오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동창과 결혼하진 않았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가장 친했던 여사친, 여자 동창이 저희 형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형수하고 친구예요. 그래서 호칭은 뭐 형수라고 부르고 뭐 도련님이라고 하긴 하지만 말도 놓고요. 그냥 초등학교 때의 그 말투로 지내거든요. 그래서 또 유독 그 동창회, 반창회가 아주 화목해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봉은 초등학교 6학년 6반 반창회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때 형수랑 자리에 나가면요. 집에서는 거의 형수와 시동생 사이로 또 지내다가 가면 갑자기 친구, 초등학교 때의 친구로 금방 돌아가곤 한답니다. 참 재밌어요. 그런 관계나 시간들이. 자, 오늘 참여해주신 이현주님께는 코르테 화장품과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 이렇게 참여해주시면 돼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담긴 곡을 누구에게 보내는 건지 같이 적으신 뒤에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에 있는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 게시판에 남겨주십시오. 지금까지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였습니다. 반가운 염장 문자가 와 있네요. 별빛 지은님입니다. 최근에 한참 신청곡 열심히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부터 올려주시던 우리 청취자신데요. 지금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 가 계신데요. 현지 시간은 3시, 새벽 3시 이제는 34분 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주무시면 안 되죠. 여행하시려면요. 빨리 주무셔야 되는데 사운드 오브 뮤직 촬영지이기도 한 이곳에서 꼭 아당통해서 도레미송 듣고 싶어요. 꼭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너무 늦었으니까 이 곡 얼른 듣고 이제 빨리 주무세요. 이것까지만 들려드릴게요. 자,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가운데 도레미송 줄리 앤드류스 아이들의 노래로 함께 듣겠습니다.

영화 뮤지컬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OST 가운데 도레미송 줄리 앤드류스 아이들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지난 주말에 제가 아내하고 그렇지 않아도 이 영화 얘기하면서 보고 싶다. 우리 한번 시간 내서 거실에서 영화 아들이랑 같이 보자 이러고 얘기를 했었는데 딱 그 음악을 신청해 주셨네요. 우리 별빛지은님 지금 이 영화 촬영지인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가 계신데 이제 새벽 3시 40분 지나고 있겠어요. 들려드렸으니까 얼른 주무시고 내일 또 즐거운 여행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거군요. 베버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 가운데 아가테이 카바티나 Und ob die Wolke sie verhülle 검은 구름이 태양을 가릴지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소프라노 엘리자베스 그린머의 노래 그리고 요셉 카일베트가 지휘하는 벨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하시죠.

0: 아우, 이 아리아 오랜만에 들려드렸네요. 베버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 가운데 아가타의 카바티나 검은 구름이 태양을 가릴지라도 운 옵티 볼케지 페휠레 맑은 날 들어두셨습니다. 소프라노 엘리자베스 그린머의 노래와 요셉 카일베르트가 주연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 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이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5: 세라하임.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잘 돌아갑니다.
8: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9: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10: 여행.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준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1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4: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5: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4: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12일 오픈.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6: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17: 752번님이 정원님께서는 언제 쉬시나요? 방송하시고 연주하고 연습하시고 계속 일만 하시는 것 같아요 하셨는데요. 저한테는 또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하는 연습이, 또 연주가,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방송이 힐링이고 휴식이에요. 아,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2번 F장조 가운데 2악장 안단테 보내드립니다. 파블로 카잘스가 지휘하는 말보로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연주고요. 오늘 끝곡입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굿윌헌팅의 주인공 밀은 뛰어난 두뇌를 자랑하는 천재입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엔 자기 혐오와 불신, 두려움이 가득하지요. 진심으로 좋아하는 여자를 만났지만 자신도 모르게 밀어내는 윌. 그런 윌에게 쇼은 교수는 말합니다. 더 가까워지면 부족한 네 모습이 드러날까봐 두려운 거야. 하지만 평생 그렇게 살면 어느 누구도 만날 수 없어. 기억하렴.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해. 너도 완벽하지 않지. 중요한 건 서로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느냐는 거야. 돌아보면 우리가 누군가와 진짜 가까워지는 순간도 완벽한 순간이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서툴고 부족하고 빈틈이 보일 때였던 것 같아요. 부족한 너와 내가 만나 온기 머금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슬쩍 곁도 한번 내주시고요. 최강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15일. 벌써 그러고 보니 한 해 딱 절반에 서 있네요. 오늘 들으신 곡은 레드 노티스 중에서 에드 시런 퍼펙트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반년 어떠셨어요? 이렇게 쓱 되돌아보면. 아니면 지금 어떠세요? 그동안 나 뭐가 부족했지? 뭘 잘해야 되지? 빈틈을 보이면 안 돼. 너무 채우려고만 한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되네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군요. 네, 늘 알던 사실인데도 이렇게 또 위로가 되네요. 조금 부족하면 어때요? 못난 모습도 좀 보이고 도움도 받고 아쉬운 건 천천히 채워가고 채워주고 그랬으면 정말 정말 좋겠네요. 슈퍼샤님, 오늘도 행복 충전 준비 완료! 라큐님, 많이 공감되는 오프닝이네요. 제 부족한 모습들까지 받아주고 있는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도 가져야 할 것 같네요. 하셨습니다. 라큐님, 우리 청취자분들 몇몇 분들 어제 또 그제 이틀 동안 되게 많이 뵀어요. 저 영희 페스티벌이라는 페스티벌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청취자분들 몇몇 분들 뵀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무슨 대화 중이었거든요. 조금 이따 인사해야지 음료수 이렇게 받아가지고 아 네네 이러고 인사해야지 했는데 많은 인파 속에서 못 찾겠는 거예요. 또 인사도 못 드리고 이렇게 이별을 그날의 이별을 네, 또 언제 볼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또 오늘 게시판에 찾아와 주셔서 또 한껏 반갑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레인보우 게시판에 또 많이 놀러와 주세요. 매일매일 오시는 분들은 진짜 찐친 된

0: 기분 든답니다.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주말 지난 이야기, 주말 동안 본 영화 얘기도 나눠주세요.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 샵9390,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체험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희의 영화음악 검색하셔서 오시면 많은 정보 누리실 수 있습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AI가 다 해주는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두 곡 들으셨어요. 노담의 칸타빌레 중에서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슬픔, 락을 좋아해서 뭐든 락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바이올린 전공자 류타로가 이 곡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클래식의 매력에 눈을 뜨게 되죠. 앞서 들은 곡은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러브 아이디어였습니다. 전설의 록밴드 다이어 스트레이츠의 기타리스트 마크 노플러의 작품이에요. 여기 6461님이 듣기만 하다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이에요.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오랜만에 들으니 더욱 좋아요.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 곡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가입도 하게 되고 문자 번호를 기억해서 문자도 보내게 되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것에 대한 힘인 것 같습니다. 그쵸? 네네님 첫 인사 나누셨어요. 위로가 되는 음악으로 오늘 하루도 화이팅합니다. 초코루이맘님은 저는 초보라 막 아는 척은 못하겠어요. 일단 조용히 잘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저희 초보고 뭐고 없습니다. 네. 신입이시네요. 그렇지만 그냥 매일 방송이라 일상 뭐 유퀴즈는 자기 이야기가 있으면 출연할 수 있다면서요. 저희 최영음은 매일의 오늘을 숨쉬고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고요. 위로받을 수 있고 축하받을 수 있고 노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셔도 되고 문자는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샵 9390,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9912님, 강디, 제가 제대로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새벽에 최영음이 재방된다고 들었거든요. 항상 짧은 시간에 아쉬웠는데 새벽에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나 봐요. 호호호홍, 그만큼 방송이 인기 있다는 증거 축하 축하 축하 하셨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죠. 0시, 1시, 죄송합니다. 1시, 네, 1시에, 오늘부터 1시에 최강의 영화음악 재방송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간 1시. 네, 하지만 웬만하면 본방을 들어주시고 잠이 안 오신다면 한 번 더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잠 안 올 때 한 번 더 들으면 너무 기분 이상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영음씨들 주말 동안 영화도 많이 보셨네요. 4833님은 주말에 디스클로저 데이를 보고 오셨는데 145분이 지루하지 않을 정도로 엄청 과몰입하면서 보셨대요. 보고 나시고서 소통과 공감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셨대요. 카르페디엠16님은 주말에 아들이랑 군체 보고 왔는데 무서울 것 같아서 안 보려고 했는데 이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보고 왔다. 연기도 너무 잘하고 생각보다 무섭지 않고 재밌었다. 하지만 손을 꼭 쥐고 봤다. 중1 아들이 2탄도 나오면 무조건 나올 거라면서 인생 영화라네요. 하셨어요. 주말 동안 500만을 넘겼더라고요.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허공의 질주 2님은 어제 상자 속의 양을 보셨대요. 마음이 먹먹하면서 동시에 이제 우리에게 휴머노이드는 공생의 존재가 됐나?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와, 우리 청취자분들 정말 영화 많이 보신다. 또 이번 주 목요일날 하는 영화 잠시 멈춤에는 또 영화 마이걸, 네, 정말 오래된 영화죠. 영화 마이걸 함께 하는데 이것도 또 예습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좋습니다. 네, 영화가 함께하는, 영화와 음악이 함께하는 최강희의 영화음악. 이제 들으실 곡은 영화 쿨러닝 중에서 지미 클리프.

최강희의 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영화예요. 청춘 스케치 중에서 빅 마운틴 Baby I Love Your Way 였습니다. 오잉 남현서님 영사배 네, 제가 하고 있는 저와 CBS팀이 함께하고 있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유튜브 채널이죠. 첫 영상 조회수 9.9만에 곧 10만에 달성 입박하셨는데요. 아니죠. 좀 전에 소식이 들려왔는데 첫 영상 조회수가 10만 넘었다고. 와, 여러분 덕분 아니에요? 와,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네, 남현서님 함께 이렇게 카운트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더불어 강대에게 월요일이 설렘일까요? 보통의 우리처럼 마주치기 싫은 날일까요? 하셨네요. 네. 저는 월요일이 완전 설렘이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을 만나니까 완전 설렘인데, 저는 이게 약간 일을 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 매일매일 데이트하는 느낌 같은 느낌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뭔가, 뭔가 발표를 하거나, 막 그런 것을 할 때는, 완전히 정말 그 날이 오는 게 너무 두렵기도 하고, 준비하는 과정도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매일매일 밤샘 촬영 같은 거 할 때는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최영음은 예외입니다. 네. 네, 여러분도 여러분은 많이 힘드시죠 월요일. 네, 그래도 월요일 날 이렇게 최강의 영화 음악으로 요 시간이라도 위로 많이 받으시고 또 이렇게 리프레시 되고 이런 시간 됐으면

시작했습니다. 이현희님, 언제나 청량 발랄한 목소리. 네. 전 틀어주시는 것은 다 마음에 쏙쏙 들어와요. 너무 더운 날이네요. 저도 가끔 참여하는 팬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친구님, 저는 교대 근무하는데 주간에는 본방 듣고 야간 근무에는 제방 듣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셨네요. 맞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 영화 공연 선물입니다. 스릴러 영화 눈동자 예매권 드립니다. 이 영화도 잘 될 것 같은 냄새가. 시력을 점차 잃어가는 서진이 쌍둥이 동생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파헤치는 서스펜스 스릴러인데요. 신민아 배우가 1인 2역으로 분해서 화제입니다.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말머리 눈동자 본인 성함도 꼭 적으셔서 유료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4861님 일하면서 강인께 정말 많은 힘 받고 있어요. 내 오랜 친구 최영음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별빛지은님, 강인님, 저는 오스트리아 짤스부르크 여행 중입니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 촬영지 주제곡 도레미송 듣고 싶어요. 지금 시간 새벽 4시 10분이고요. 자야 하는데 얼른 듣고 조금이라도 자려고요. 이곳에서 듣는 도레미송 특별할 것 같아요. 하셔서 네, 이거 듣고 얼른 주무시라고 노래 띄워드립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입니다. 줄리앤 딜스 도레미.

0: 네, 방금 들으셨던 곡은 맘마미아 중에서 메릴 스트립 맘마미아 였고요. 박서영님이 메릴 스트립 너무 좋아요 하셨는데요. 아, 그리고 너무 죄송합니다. 그 사운드 오브 뮤직 줄리엔 드러스 도레미가 별빛지우님이 신청하셨었는데 이게 아름다운 당신에게 이 전 프로그램에서 나갔었다고 사연도 똑같이 아 저희가 중복 체크를 했었어야 됐는데 이 빨리 주무시길 네 저희가 이 항상 체크를 하고 띄우거든요. 네 그런데 이 도레미송이 나갔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서 네 시청곡을 먼저 띄웠네요. 사연도 똑같이 나가서 많은 분들이 특히 불편하셨던 분들 계셨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신청하시는 분들 또한 네, 중복 사연은 안 보내주시면 네, 좀 자제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네, 또 많이 소개되고 싶어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 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U시네마에서 영화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5: 노무법인 폐
4: 1544-7575.
6: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7: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8: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9: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0: 절세의 왕 절정.
11: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2: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1: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

0: 삼성증권에서 만들어.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경동 나비엔.
7: 친구들아, 전남으로 유학 가자. 더불어 키우고 스스로 움트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6학년도 2학기 전남 농산어촌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전라남도교육청.
8: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9: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10: 오뚜기.
11: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12: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1: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1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순이님, 오늘도 병원 간 남편 기다리며 체험 덕분에 행복 충전했어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혜숙님, 남편 칠순 기념으로 아들 내외랑 손녀 지아랑 제주도 가려고요. 아직 가신 건 아니고 가려고 하신대요. 비행기 한 시간을 어떻게 견딜지 걱정도 되지만 손녀랑 첫 여행 설렘이네요 하고 기대하시는데, 아, 이 마음이 너무나 이쁘고 또 좋아서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의 끝곡입니다. 한 시간 너무 짧다고 파랑새님, 감사합니다. 아쉬우신 분들은 새벽에. 네, 오늘 끝곡은요, 아까 사연 소개해드렸던 4861님이 사실은 이 곡 신청하셨었거든요. 건축학개론, 전람의 기억의 습작 듣고 싶다고 하셨었는데 캔디핑님, 하둥이 엄마님도 청해 주셨었거든요. 이 곡을 끝곡으로 저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 타왕타 시원해. 타왕 타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7: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병뚜껑 같은 거 안 열리면 옆에 있는 누구한테 좀 열어달라 해도 되는데 열어줄까? 물어도 끝까지 내가 하겠다 이런 오기가 생길 때 있죠. 조금만 이거 더 하면 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지금까지 힘쓴 게 아깝잖아요. 내가 낑낑거리던 거 누가 쉽게 뻥 하고 열면 또 괜히 허탈해요. 아, 지금까지 이거 거의 다 내가 열은 건데 싶죠. 내가 들인 노력이 헛수고였나 싶어 기운 빠지는 순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믿어보는 겁니다. 조금씩 힘들여 놓은 어떤 일들이 조만간 기분 좋게 뻥 열릴 수 있다는 걸요. 살짝만 힘줘도 기분 좋게 부드럽게 이번 한 주 함께 뻥 열어볼까요?

0: 데이식스 웰컴 투 더 쇼로 12시에 만납시다. 뻥 하고 시작해 보았어요. 아, 저는 낑낑거리는 사람에 속합니다. 저는 뻥 하고 잘 따요 하면 뭐 믿을 분이 한 분도 없기 때문에 솔직하게 고백해요. 저는 그 반대 경우인데요. 다른 사람이 낑낑거리면 제가 손쉽게 뻥 열어버리죠. 현정님, 그게 손 아구 힘이 또 이렇게 타고난 분들이 있어요. 비슷한 신체 조건에서도 손 아구 힘이 좋은 사람과 이거 뭐 이 손으로 뭘 하겠냐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 댄싱 퀸님, 와 12시다 벌써 커피 세 잔째 하고 있어요. 이제 그만 먹으세요. 밤에 잠 안 와요. 예.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여러분들께 항상 커피를 제공하고 싶지만 네, 12시에 만납시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2: 7월 2026 산업안전 복원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복원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복원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 복원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일 더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관절염.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0: 신발 아시겠죠?
1: 역시 맞다 나를 지요 맞다
2: 한국소비자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하치와 TJ의 남쪽 끝섬, 허밍어반 스테레오, 하와이안 커플. 0825님, 오늘도 연애세포 깨워주는 선곡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신혼여행 컨셉이죠. 신혼여행 하와이 많이 가시고 하니까. 신혼여행으로, 근데 이제 하와이 너무 비싸가지고. 물가가, 물가가. 옛날부터 비쌌는데 점점 더 비싸져가지고. 근데 이제 저도,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수영하는 나라들, 더운 나라들, 애 있으면은 자꾸 가고, 나는 수영을 하나도 안 하고 햇빛을 너무 싫어하지만은, 그래서 많이 다녀보았지만, 뭐, 역시 하와이가, 예, 멋지더라. 또 다른 섬에 가면 또 다른 저기가 있고, 문제는 돈이다. 이구이사님. 수영님 덥네요. 잘 다니던 대학 때려치고 반수 시작한 딸 점심 저녁 도시락 배달하고 집에 가는 중이에요. 아 그러면은 편입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수능을 다시 보려고. 이제 끝났다 생각했을 때 다시 시작인 거 정말 본인도 힘들지만 엄마도 힘든 거 당연히 모르겠죠. 정말 모를 거야. 이구이사님 커피 좀 드릴 테니까 그래도 뜻이 있어. 시작한 거니까 어쩌겠어요. 부모니까 또 응원해야죠. 장혜린님 무릎 수술 후 목발 3주째인데 이제 3주만 있으면 해제입니다.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무릎 왜 수술했어요? 우리 장혜리 저한텐 양인데요. 어린데 무릎 왜 그랬어? 뭐 했는데? 무릎 나도 아직 수술 안 했는데 왜 너 어린데 수술했냐? 어, 너 뭐 했니? 넘어졌니? 어떻게 된 거니? 아유, 그래도 병원에서 아직까지 움직이면 안 돼요 할 때까지는 진짜 절대 움직이지 말아요. 고다리만 빼놓고 다른 데를 좀 움직이더라도. 어? 무릎 연골이 왜 찢어졌는데 젊은데? 뭐해서 찢어졌대? 축구했을 것도 아닌데. 무릎이 진짜 소중하고 연골이 제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껌 두 장 겹쳐.

0: 놓은 것처럼 얇다고 그거를 평생 써야 돼요. 재생 안 돼. 그러니까 걔를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갈아서 해보다가 아니 애를 어떻게 봤길래 무릎 연골이 찢어지게 봤어. 니들이 아니야. 엄마가 무릎 연골 찢어져 가면서 너네들을 봤는데. 아유, 우리 장혜리 씨도 커피 한잔 드릴 테니까 예, 3주 후면 그래도 한여름에 이제 들어갈 텐데 그때의 목발한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생각하고 우리 잘 버팁시다. 방그리님, 공원에 앉아서 도시락 먹는데 사무실에서 먹는 것보다 참 맛나고 좋아요. 수영님 참 찰지게 즐겁게 해주시네요. 그 별거 아닌데도 야외에서 먹으면 다 맛나요. 희한해. 그 똑같 사무실 앞에 쪼매난 공간에 가서라도 야외에서 먹으면 그게 맛이 난다니까요. 거기에 이제 열만의 음악들이 첨가가 되면은 더 맛있게 느껴지죠.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미안합니다. 부가킹즈 피처링 윤도현 여행길 2691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럼블피쉬 으라차차 딸기요거트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1: Ladies and gentlemen, Mr. Yoon Do Hyun, I'm right here with you.

캐티서 트윙클 수지맘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트와이스 필 스페셜 들으셨어요. 복실버디님이 전 차에서 매일 도시락 먹어요. 와 차에서 도시락인데 어마어마합니다. 상추쌈 오이소박이 감자조림. 아 근데 오늘 젓가락을 빼놓고 아 이럴 때 있어요. 우리 옛날에 도시락 싸갖고 다니는데 엄마가 수저통을 안 챙겨줘가지고 정말 그랬던 때. 찬을 뒤지니까 다행히 나무젓가락 한 개가 있어서 밥 먹고 있어요. 어이구 또 어떻게 있네. 근데 사실 만약 이런 경우면 인근에 편의점 가서 나무젓가락 하나만 좀 주실 수 있을까요? 하면은 웬만해서는 다 주실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런 말하기가 조금 애매하다 그러면은 뭐 컵라면 작은 거 하나라도 사가지고 컵라면 나중에 먹더라도 그러면 젓가락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웬만하면 이제 하나만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보시면 해보고 안 되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어딘지 내가 찾아가 보게. 그리고 오늘 이 궁금증이 많으셨는데 아 9397님 수영 씨 잠깐만 아 잠깐 아우 내가 그냥 돌아서문 잊어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게 맞나 오늘 그 새 PD님 오신다고 안 했던가요? 아니 노래가 완전 취향 저격인데 이전보다 우린 정말 단호해. 어제까지 아우 그냥 이재현 PD 최고라고 막 이러다가 딱 오늘부터는 아우 그냥 취향 저격이네. 제가 봤을 때 이재현 PD는 듣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구름맛 사탕님 새로 오신 PD님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되나 이분을 5시 40분의 그녀라고 할게요. 새벽 5시 40분의 그녀. 그 시간에 집을 나서는 아주 그냥 CBS에서 없으면 안 되는 멋진 여성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특이점이 있다면 헤드폰을 머리 뒤부터 써가지고 머리를 앞으로 넘겨갖고 쓰는 그런 여성이에요. 아주 특별한 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녀를 새벽 5시 40분에 미지의 여인이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이제 설명이

0: 10cm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들으셨어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가스.

0: 맥스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리치.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7: 콜레

0: 난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6: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5: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6: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0: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6: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7: 1174님이 신청하신 김현주 아모르 파티 듣고 입을게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워너비 라라라 봄여름 가을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일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관절 연골이 걱정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사담 맵슐랭 치킨.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성공 난리 났네 난리 났어. 그냥 더워 죽어도 기꺼이 이 음악에 리듬 맞춰 드리리다. 428 하나님, God bless you님이 NRG 히트송 신청하셨고 구피 게임의 법칙 경주님이 신청하신 노라조 슈퍼맨까지 아시다시피 요 시간은 댄스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밥 다 잡숫고 일에 딱 몰입은 해야 되는데 몰입하다 보니까 내가 자고 있는 거를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댄스 곡으로 여러분들의 뇌를 깨워주기 위해서. 근데 그 우리 국장님이가 AI 돌려갖고 분석한 결과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늘 발라드를 틀으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저희가 한동안 그때 느끼셨을런지 모르겠지만 계속 발라드만 2시간 내내 주구장창 틀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AI는 그렇게 판단했을지 모르지만 난 졸려 죽을 뻔했어. 그래서 AI고 뭐고 간에 사람 살고 봐야겠다 해서 또 이렇게 좀 분배를 했어요. 이게 음악을 편식하고 그러면 안 돼, AI야. 물론 내가 발라드 가수지만은 한여름에는 발라드는 너무 덥단다. 왜냐면은 봐봐, 이런 분들 진짜 너무 힘들다고. 2498님, 도로 포장 공사하고 있는데 작업 주변 위험하니 차들 서행하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얼마나 열받어. 선배가 안전모안에 양배추 깔면 시원하다고 해서 양배추 깔고 모자를 썼는데 시원하긴커녕 너무 더워서 양배추찜이 되고 말았어요. 그럼 그거를 이제 꺼내가지고 쌈싸 먹으시면 돼요. 이게 그 우리 모유수유할 때 막 열나거든요. 그때 써먹는 방법인데 이게 머리에도 될까 모르겠네. 두피는 머리 감아야죠. 그리고 양배추 그렇게 뭐 냄새가 이제 모르겠네. 안 해봤는데 분명히 이제 뭐 시원하게 해주는 뭔가 다른 것이 있긴 할 거예요. 6225님, 어제부터 여름이 진짜 맞나 싶게 후덥지근하더라고요. 어저께는 어땠어요? 막 마른 하늘에 날벼락치고 막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지고 막 난리였었는데 AI 다 맞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네. 저기 그 국장님이한테 메일 써요. 국장님이 AI 고만 돌리라고 우리 마음대로 좀 하게 내버려두라고. 6225님이 신청하신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커피 한 잔님이 신청하신 카더가든 로맨틱 선데이.
1: 여름아 부탁해. 아이고.

0: 와우. 지금 신랑과 동해 삼척 가는데 바다 노래 나와서 기분이 더 업돼요, 로이맘님. 평일날 가니까 더 업됐을 것 같아. 남들 일할 때 놀러 가는 거 진짜 꿀맛이죠. 5945님, 지난주 목요일부터 제안서 쓰느라고 야근에 힘들었어요. 오늘 마감일이라 어제 밤새고 아침까지 쓴 후에 파일 전달하고 이제 사무실로 출근하는 중입니다. 아, 눈이 싱싱 감기고 배도 고프네요.
1: 일단 커피 드리고, 뭐 AI 저 비싼 거 쓰면은 이런 거 많이 잘 써준다고 하던데. 그리고 그 저기지 그게 되게 비싸던데요. 비싼 거는 몇백도 하던데요.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프로그램을 쓰는데 정말 아 우리 필요 없겠구나 그게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사람이 또 써야 하고 약간의 도움을 받고 지금 우리가 이런 이야기 제안서 쓰느라고 힘들었어요. 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또 싶기도 하고. 여름나라 겨울이님, 이곳은 인도의 중앙에 위치한 나그푸르라는 곳입니다. 남편 따라 해외 생활 22년 차. 와, 주재원 와이프거든요. 오늘도 인도 생활 18일 차. 18일? 아, 아까 여기저기 갔는데 인도 가셨구나 이번엔. 네, 이제 조금씩 정신이 차려지네요. 델리에서 비행기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이곳은 한식당 하나도 없고요. 외국인도 정말 귀한 도시여서 하루 종일 호텔에서 지내요. 좋은 점은 밥을 안 해도 된다는 거. 안 좋은 점은 똑같은 밥을 매일 먹어야 한다는 거. 남편은 출근하면 바로 열만을 만납니다. 월요일 춤추게 만들어주는 수영 씨 항상 감사합니다.
2: 아니, 그러면은 인도에 계실 동안은 계속 호텔에서 지내셔야 하나요? 우리가 호캉스도 좋아하고 호텔을 좋아하지만 막상 거기서 살라고 그러면 오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심지어 한식당이 한 곳도 없고 호텔은 뭐 이렇게 취사가 불가능하니까 그치 인도는 또 위험하기도 하니까 막 호텔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또 그곳을 했을 텐데 쉽지 않으시겠다 우리 여름나라 겨울이님. 외롭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힘드실 때마다 이렇게 글 써주세요. 예. 미스 A, 배드걸 굿걸, 별비치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에이핑크 1도 없어.

이제는 아줌마 아저씨가 된 이수영 성시경 휠릴리 내게 오는 길 들으셨어요.

두 사람 다 발라더지만 일상의 모습은 영락없는 아줌마 아저씨들인 사람들이죠. 그래도 노래할 땐 아주 철판 깔고 아직도 열심히 신비로운 척 할 수 있답니다.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론 간유산균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4: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3: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5: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6: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7: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6: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7: 왕타 칫솔
6: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8: 시원해.
9: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0: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나비엔.
13: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에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14: 인절미님의 신청곡 김건모 마이선 듣고요.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반쪽에다 세종 깊어.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팔로셀러스.
3: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4: 구스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0: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산타나, 본조비, 밴 헬렌, 제이 가일스 밴드, 에드가 윈터 그룹, 슬로터, 제레미 스펜서 밴드. 자, 우리에게 익숙한 그룹들 이름입니다. 이 팀들의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몇 분을 추첨해서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요란스러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년 6월 15일 월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J-Guys Band의 Centerfold. 자, 그룹들 이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산타나 본조비, 반 헬런, J-Guys Band, 에드가 윈터 그룹, 슬러터스, 제레미 스펜서 밴드. 공통점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던졌는데, 예, 아주 뭐, 예, 잘 맞춰주셨습니다. 일단 틀린 분들 좀 이렇게 얄픈 님이 그룹 사운드 밴드죠. 아, 밴드죠. 밴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712번으로 아 정답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입니다. 또 성별이 남자입니다. 그것도 맞긴 하네요. 남자 밴드. 예. 리더 리

0: 리더 이름이 바로 밴드 이름인 그런 밴드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어요. 이분들 중에서 제가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산타나, 카를로 산타나, 본조비, 존 본조비, 반 헬런, 에드워드 반 헬런. 제이 가일스 밴드는 제이 가일스가 리더고요. 에드가 윈터도 마찬가지고 제레미 스펜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레이스님이 축구가 관련되는 노래인가요? 아, 이거 센터폴드는요. 센터포드가 아니고 센터폴드예요. 폴드. 그 저 잡지 사면은 그 가운데 브로마이드라고 그랬죠. 저희들이 보통 그 이렇게 접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뭐 그런 큰 예, 사진들. 자, 한동준의 팬팝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을 실시간으로 배달해드립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대화 나누면서 좋은 음악 함께 즐기는 방송. 한동준의 팬팝스. 오늘도 2시간 동안 꽉 채워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전파가 닿지 않는 곳에서도 깨끗한 음질로 CBS FM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다운받으셔서 CBS FM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헉, 무슨 김치인데?
1: 참매실 새벽밤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3: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4: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마돈나의 True Blue, 슈나이스텐의 Morning Train, Quarter Flash의 Heart My Heart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True Blue, 제주 딸기 산도님이 신청을 해 주셨어요. 오버 더 레인보우님이 어제 방송은 산 정상에서 듣고 오늘은 일상으로 돌아와서 듣고 있네요. 월요일 오후 달려요 그러셨습니다. 산 정상에서 붙는 FM 팝스는 어떨까 궁금해지네요. 행복한 부자님이 아직 시작한 지 19분밖에 안 됐는데 선곡이 계속해서 죽여줍니다. 고맙습니다. 1777번으로 오늘도 입장 완료 신나게 즐겨볼게요. 신청곡 마돈나의 Like a Virgin. 마돈나 노래 트러블로 나갔잖아요. 초반에 못 들으셨구나. 4166번으로 맞점하고 졸리는 오후 노래 좋아요. 잠이 달아납니다. 그러셨어요. 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FM 팝스 들으시면은 잠이 오면 안 돼요. 졸리시면 안 돼요. 제 목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데요. 귀를 막 때리지 않나요? 제 목소리는 절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 노래 또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라푼젤이라는 애니메이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라푼젤의 주제곡으로 쓰였던 곡. 맨디 무어와 제커리 레비가 함께 부른 I See The Light. 노래 참 좋아요. 그리고 겨울왕국 가운데서 프로즌이죠. 겨울왕국 가운데서 크리스틴 벨과 이디나 맨젤이 함께 부르는 For The First Time In Forever.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0: FM Pops.
1: 내 마음의 보석성.

아카시아 향이 온 세상을 물들이는 계절이 오면 저는 그 누나가 생각납니다. 마이클 잭슨의 Thriller가 나온 그 다음 해, 당시 중3이었던 저와 친구는 여학생들과 접촉하려면 교회로 가라는 선배들의 조언을 따라 가까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고1 누나를 보는 순간 저는 온몸이 마비되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순정 만화에 나오는 여주인공처럼 정말 예뻤거든요. 그날 이후 저와 제 친구는 서로 짝사랑에 빠져서 이성을 잃었습니다. 누나가 반주 연습 때문에 예배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저희는 그 시간에 맞춰서 예배실로 갔지만 그때마다 경쟁자인 형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죠. 당시 교회의 주요 업무를 맡은 장로님과 집사님의 자식들이었던 그 형들은 누나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었지만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된 저희는 그 누나와 가벼운 인사만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중고등부의 예배가 끝나면 함께 분식집에 가기도 하고 가끔은 여학생들을 집까지 바래다 줬는데요. 저는 이 방법으로 누나의 집과 이동 경로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희는 망할 수밖에 없는 불량배 작전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야간 자습이 있어서 밤늦게까지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귀가를 하곤 했는데요. 저희는 몽타주가 험악한 다른 친구들한테 불량배 역할을 부탁해서 늦은 시간에 누나의 집 근처에서 누나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와 제 친구가 나타나지만 오히려 저희가 심하게 맞는다는 누가 봐도 어처구니 없는 시나리오였죠. 이렇게 엉성한 내용이었지만 저희는 모두 모여서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합을 맞추고 연습을 했습니다. 아카시아 향이 가득하던 어느 날 저녁, 불량배 역할을 맡은 친구들과 저희는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누나의 집 근처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앞불사 불량배 역을 하는 친구들한테 그 누나를 보여준 적이 없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누나의 얼굴을 몰랐던 친구들은 엉뚱한 소녀한테 혼신의 연기를 펼쳤지만 그 소녀의 오빠들이 나타나는 바람에 저희는 완벽하게 진압되고 말았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그 형들은 웃으면서 저희를 보내줬고 저희는 그 작전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나중에 누나와 친해진 다음에 이 얘기를 했더니 누나가 한참 웃으면서 그 전에도 똑같은 작전을 실행한 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카시아 향을 맡으면 그 시절의 추억이 떠오르고 천사처럼 예뻤던 그 누나의

내 마음의 보석송 Thriller 마이클 잭슨의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에서 김도형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야, 근데 참 예, 이런 그 연기를 누구든 다 꿈꾸는 계획은 다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실행에 옮기는 건 진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근데 좋아하기는 무지하게 좋아하셨었나 봐요. 급기야 그렇게까지 예. 대단하십니다. 저도 뭐 그런 계획을 세워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절대 실행은 못했죠. 장현아 씨가 오늘 보석성 사연 참 웃기고 귀여워요. 최근엔 슬픈 사연이 많았는데 분위기 확 바뀌네요. 그러네요. 네. 산책님이 마이클 영화 마이클 개봉으로 마쟁 노래 자주 듣네요. 언제 들어도 최고예요. 그러셨습니다. 김도형 씨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발티모라의 타잔보이, 루서의 스위스보이.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

0: 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6: 우리 집은 슈가버블.
7: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8: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9: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10: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11: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12: 평택호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3: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2: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12일 오픈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4: 친구들아 전남으로 유학가자. 더불어 키우고 스스로 뭉치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6학년도 2학기 전남 농산어촌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전라남도교육청.
15: 한동준의 FM 팝사에서는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송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아토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를 드리고요. 한동준의 팬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자,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 Jailhouse Rock 1부 끝곡으로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존 크루거 멜론 캠페인의 How So Good 였습니다. 은혜쌤님이 하루 일과 마치고 퇴근했어요. 퇴근 일찍 하셨네요. 2부에는 함께 할 수 있겠네요. 그러셨습니다. 번호가 0011번으로 네. 이동하는 차 안에서 듣다가 매일 오늘 모처럼 쉬는 날 한동준님 목소리와 좋은 노래들을 흠뻑 감상하니까 제대로 휴식하는 기분이에요. 동준님 덕분에 밀어놓았던 청소도 가볍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청소하다 보니까 왜 피곤하죠? 청소가 그렇게 쉽진 않죠. 네. 0625번으로 동준성님 오늘 너무 덥고 햇볕이 따가워요. 잠실대교에서 버스 갈아타려고 잠시 대기 중인데 완전 여름인데요. 여름이죠 이제. 예. 이제는 여름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름이고요. 뭐 밖에서 야외 활동하는 분들은 상당히 더울 겁니다. 저도 어저께 그 수국 축제라 그래야 되나? 수국이 많은 그 정원, 그 식물원 갔다 왔어요. 경기도 광주인데 수국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수국이 그렇게 많이 피어 있는 건 좀 난생 처음이었어요. 근데 너무 더워가지고요. 중간에 정말 꽃이 아무리 예뻐도 힘들더라고요. 땀 뻘뻘 흘리다가 집에 빨리 갔어요. 자, 한동준의 팬팝스. 여러분의 신청곡, 여러분의 이야기들로 꾸며집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캐스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

0: 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가수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노래 제목이 뭔지 궁금하시죠? 그럴 때는 레인보우를 키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의 참여 계속해서 기다리겠습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경기도민이라면
3: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맞추면 80,000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 명이나 쓰는 이유. 환급.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5: 노무법인 폐
4: 1544-7575.

0: 배우고 싶고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입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프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0: 경.

스펜더 발레의 True, 듀란 듀란의 노래 A View to a Kill, 유리트믹스의 Sweet Dreams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클레오파트라님이 걷고 있는데 땀이 줄줄. 근데 음악이 좋아서 좋아요. 하셨습니다. 예. 음악 이 걸으실 때 음악 들으시면서 걸으시면 훨씬 더 능률이 오르죠. 예. 귀가 즐거우니까 말이죠. 2604번으로 날씨가 엄청 뜨거워요. 더워 죽기 전에 예. 예. 신청곡 한 곡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신청곡은 안 들어왔습니다. 초야님이 처음 메시지 보내보네요. 일할 때 매일 듣고 있는데 오늘 노래가 대딩 때 생각 많이 들게 합니다. 세월 참 빠르네요. 그러셨습니다. 네. 그렇죠. 네, 타임머신 역할을 하는 한동준의 FM 팝스입니다. 바네사 윌리엄스의 Save the Best for Last, 데이비드 포스터와 올리비아 뉴턴 존의 The Best of Me.

오늘 함께 들었습니다. 연선 파파님이 초겨울에 호주 시드니 여행 와서 듣습니다. 한국에서 듣던 그대로 여전히 좋지만 창밖의 이질적 풍경이 더 감정 돋게 하네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거긴 겨울이죠 지금. 불광 대장간님이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지금까지 행복한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아내를 위해 체코, 오스트리아, 독일을 여행 중입니다. 변화무쌍한 날씨에 즐겁게 여행 중입니다. CBS 라디오와 함께하니 신나는군요. 해외에서 들으니 더 좋아요. 그러셨습니다. 이거 저 버킷리스트로 해외에서 한동준 FM팝스로 사연 보내는 거 약간 유행처럼. 여기 또 있네. 오디님은 스코틀랜드에서 첫 아침을 신나게 해주시네요. 그러셨어요. 야, 스코틀랜드에서 보내주시 아주 그냥 뭐. 체코, 오스트리아, 독일, 스코틀랜드, 호주, 시드니. 야, 멋집니다. 즐거운 여행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자, 노래 또 두 곡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피버 브라이슨과 레지나 베리 함께 부르는 A Holy World.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와 브라이언 아담스가 함께 부르는 I Finally Found Someone.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4: 카티프로 시

0: 프로.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준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5: 아까 그 수국 펴 있는데 그 하늘 버드님이 아시네요. 예. 거기에요, 거기. 화담 아니고요. 거기에요. 예. And Margaret의 What Am I Supposed to Do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당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왕타 시원해. 타왕타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8: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우리가 평소엔 잘 못 느끼고 사는 진짜 사치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하루 무사히 눈을 뜬 것,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것,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 꽤 사치를 누리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평범한 일상을 비싼 명품처럼 여기면서 이번 주도 즐겁게 보는 겁니다. 즐거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 이광조 즐거운 인생이었습니다. 자,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즐겁게 여러분들 시작하고 계신 거죠. 4166번으로요. 아 그리고요 퇴근해서 갈 집이 있다는 거 요거 하나 더 해주셨네요. 그렇죠. 퇴근해서 갈 집이 있다는 거 소중하죠. 오경희 씨. 평범한 것이 진짜 제일 어려우면서도 좋은 거더라고요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매일 보는 사람들의 웃음. 웃음이 없더라도 건강한 모습. 하다못해 DJ가 앉아있는 이 의자 이 삐걱대는 소리 좀 들리십니까? 조금 삐걱대더라도 익숙한 이 의자마저 아주 기분 좋게 해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가요 속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

0: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1: 7월은 산업 안전 복원의 달과 함께하세요.
0: 내일 더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3: 관절 연골이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3: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박미경 민들레 홀씨 되어 0834-8887번으로 신청하셨네요. 그리고 유열씨의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 노래는 3252번 1415번 정해주신 노래였습니다. 여름이네요. 바깥에서 일을 하는데 더위에 쓰러지겠습니다. 김용순씨였어요. 많이 더우시죠? 더워요. 서울, 경기, 대전, 전주, 광주 뭐 이런 데는 낮 기온이 30도. 뭐 일단 30도. 며칠 전에 방송에서 그냥 온도가 2로 쭉 이어져서 그나마 괜찮다라는 사연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는 뭐 그냥 3으로 넘어가네요. 더 더워질 텐데 걱정입니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5665번 5월도 좋지만 6월은 해가 길어지면서 하루가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6월이 좋아집니다. 또 이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더없이 좋으네요. 하루가 풍성해진다. 아, 좋아요. 자, 여러분, 지난주까지는요 베스트 신청곡 이벤트,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는 노래 중에 베스트 신청곡 이벤트로 한 분 선정해서 선물을 드렸는데요, 오늘부터는 새롭게 베스트 신청곡이 아니고 베스트 사연 이벤트를 함께합니다. 사연, 신청곡 샵 9390이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돼요. 방송 마칠 때쯤 제작진 투표로 역시 결정합니다. 오늘 베스트 사연 선정되신 한 분께 샌드위치와 커피 세트 쿠폰 보내드릴 거예요. 좋은 사연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경희 씨의 신청곡 띄워드리죠. 다섯 손가락 풍선.

임상아 씨의 목소리 뮤지컬이었습니다. 0904-8921-2380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2부에 만나는 코너예요.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이 코너를 통해서 131번째의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132번째 만남을 기대하고 있죠. 찾고 싶은 친구 은인 소개해 주시면 돼요. 이름, 나이, 만난 곳, 뭐 학교 친구면 학교 이름, 졸업년도,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십시오. 잊을 수 없는 추억 한 가지, 한두 가지 정도 적어서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써주시고 사연 신청곡도 함께 적어서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0524번으로 주셨는데 포도밭에서 일하는데요. 포도보다 제가 먼저 있겠어요. 예, 그럴 만큼 더위가 확 찾아왔습니다. 이제 정말 여름이다 여름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아, 모자 꼭 쓰시고요. 예, 피부 자외선 보호 확실하게 하시면서 작업하십시오. 시원하게 커피 한잔 하시라고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임경신 씨의 신청곡이에요. 김현식 내 사랑 내 곁에.

민혜경 씨의 노래 어느 소녀의 사랑 이야기 가요 속으로에서 들려드리는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는 이런 노래들 언제 들어도 흥얼흥얼 따라 할 수 있는 이런 편안한 노래들 아니겠습니까? 3419번 온라인으로 서랍장을 사서 조립 중인데요. 노안이 와서 작은 글씨는 보이지도 않네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있습니다. 아유 이런 기분 알죠. 너무너무 잘 알죠. 아니 왜 이렇게 글씨를 작게 써놓는 거야. 뭐 여성분들 화장품이나 또 약도 그렇죠. 약 설명서. 설명서? 약은 설명. 그것도 설명서일 수 있네. 그런 거 보다 보면 글씨가 너무 작아요. 그럴 땐 말이죠. 휴대폰으로 그 부분을 사진을 찍어. 그리고 거기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특히 티셔츠나 이런 거 옷 세탁할 때 옆에 거 붙어 있는 거 있죠. 그거 잘못 사려다 하면 따끔따끔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작게.

글이 써 있어서 사진 찍어서 보고 이게 뭐 세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뭐 확인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 조립 잘 됩니까? 제가 이 조립 같은 걸잘 못해가지고요. 아, 3419님의 이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지금. 성공하십시오. 0853번, 제주 휴해리의 수국이 승화꽃보다는 덜 예쁘네요. 라고 하시면서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보라색, 이 수국. 에이, 저보다 훨씬 예쁜데, 뭘. 0387번, 올해 대학생이 된 아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얼른 집으로 올 날만 기다렸는데요. 그런데 녀석이 내일 국토대장정을 간다네요. 짐 싸고 있다는 말을 듣는데 뭔가 뿌듯하고 뭉클합니다. 아, 그래요. 지금 못 보는 건 조금 그렇지만, 야, 국토대장정. 나 이런 거 하는 그 젊은이들 보면 말이죠. 아니,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도 물론 다 하시지만, 참 멋진 생각을 했다 생각이 들어요. 잘 해내길 바라고요. 꼭 그렇게 해낼 겁니다, 아드님. 화이팅입니다. 나길수 씨의 신청곡이에요. 노사연, 님 그림자.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AI가 다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아로스 ERP. 잘 돌아갑니다.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7: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내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1: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0: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12일 오픈.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2: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유익종 씨의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9759번으로 신청하셨고요. 이정현 씨의 시원한 노래 그 누구보다도 9311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쇠는 왕타 칫솔에서 가족 칫솔 선물 세트,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이론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가요 속으로 1부 끝곡은요. 2604번으로 정해주셨네요. 우효의 민들레 띄워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0: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 이동원, 박인수 씨가 함께 부른 향수였습니다. 7173번으로요. 남편, 결혼 안 한 아들, 같이 울산 여행을 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예, 댁으로 가시는 길에 이렇게 라디오에 사연 신청하고 그 노래가 흘러나오고 좋은 추억이 됐겠죠, 오늘이. 그리고요, 가요 속으로 해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조심해서 잘 올라오십시오. 2부가 시작됐어요. 2부에서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 타왕타 시원해 왕왕왕 타왕 타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4: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5: 하이, 하이, 하이퍼스.
6: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오미선 씨.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박미선 씨예요.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1971년생 부산 북구 모라여중 5회 졸업생 박미선입니다. 우리는 중학교 1학년 같은 반에서 만났어요. 당시 우리 반에 미선이가 3명이나 있었는데요. 박미선이 키가 제일 커서 큰 미선, 김미선은 작다고 작은 미선, 저는 중간 미선이었죠. 박미선은 성격이 명랑해서 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많았어요. 내성적인 저는 박미선과 친하고 싶었지만 다가갈 수가 없었는데요. 3학년 때 다시 같은 반에서 만나며 친해졌습니다. 가을 소풍 때 같이 장기자랑으로 노래 두 곡을 함께 불러서 박수를 많이 들었던 행복한 추억이 생각납니다. 15년 전까지 연락하고 지냈지만 저의 핸드폰이 바뀌면서 연락처를 잃어버렸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좋아하는 친구 박미선과 다시 연결이 돼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친구분과 함께 불렀던 가을 소풍 때 같이 불렀던 노래 중 하나라고요. 마음과 마음에 그대 먼 곳에였습니다. 1971년생이시고요. 부산 북구 모라여중 5회 졸업생 박미선 씨. 큰 미선 씨. 이러면 확 알아들으실 텐데요. 라디오 듣고 계시면 샵 9390으로 문자하듯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 소개되신 오미선 씨께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샵 9390으로 이렇게 사연 신청곡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벌써 능소화의 고운 자태가 가던 길을 멈추게 하고 잠시 쉬어가게 하네요. 3545번으로 주신 글 그리고 사진도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 사진을 저도 보면서 방송을 쭉 하면서요 잠깐 눈이 쉬어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아주 입체적이네요. 능소화의 이 모습이 벌써 이제 피기 시작한 이 능소화. 아, 예뻐요. 한마음의 노래입니다. 겟바위. 이 노래는 유춘자 씨가 청해 주셨습니다.

아이스크림 사랑 임병수 씨의 노래였습니다. 신청하신 분은 황은정 씨.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2427번으로 주신 사연이에요. 큰아들이 첫 월급으로 오래된 세탁기를 바꿔주었습니다. 세탁이 잘 안 되어서 힘들었는데 어찌 알고 이번 AI 드럼 세탁기 최신형으로 바꿔줬어요. 뭔가 앞에 요즘 AI 들어가면 우와 이런 느낌이 사실 있죠. 아우 좋죠. 야, 아드님이 첫 월급으로 세탁기를 바꿔주셨어요. 야, 멋집니다. 얼마나 좋으실까 이런 이 기분이. 3560번 혈압 올라요. 글쎄 남편이요. 와, 제가 이 사연 먼저 봤는데 글쎄 남편이 저 자고 있는 사이 밤에 잘 자라고 열매도 제법 열려있는 감나무를 가지치기를 해서 다 잘라버린 거예요. 너무 무성해서 잘랐다고 하는데 아직도 속이 상합니다. 으아, 그 너무 그냥 무성해 보이고 그래서 좀 가지치기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무언가 좀 일을 하신 건데 일부러. 이거 어떡해요. 3560님 좀 기분 전환 좀 하십시오. 남편이 뭐 일부러 잘못하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시원한 커피 한잔 하십시오. 그나저나 아유 아깝긴 하네요. 다 떨어져서. 정영희 씨, 뜨거운데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기에 산책 나왔더니 시원하고 좋아요. 오, 지금은 좀 바람도 살짝 보이고요. 나무들이 흔들리는 모습이 있네요. 제가 보는 밖의 풍경이. 아깐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쵸? 김성윤 씨가 김광석 씨 노래 청해 주셨는데 서른즈음에 띄워드립니다.

조용필 단발머리 공사 25번으로요. 고3 이후 29년 만에 두 번째 단발머리로 변신했더니 조금 어색하네요. 아, 그러셨군요. 아유, 네. 한참을 그렇게 봤던 얼굴이니까, 모습이니까 그렇죠. 아, 다른 분들이 보면 잘 어울린다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잘하셨어요. 시원하게 변신한 공사 이호님의 모습 분명히 아름다우실 겁니다. 그 전에 들었던 노래 이은미 기억 속으로였죠. 자,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보이는 라디오 준비되어 있어요. 레인보우 대문 화면에 보면 제 얼굴 옆에 보라색 있죠? 그거 누르면 노래하는 DJ의 모습 보일 겁니다. 4092번으로요. 아내 요양차 다음 달이면 논산 쪽으로 내려갑니다. 60여 년을 산 고향 같은 서울을 떠나려니 마음이 싱숭생숭하네요. 승화 씨가 노래로 좀 달래줄 수 있을까요? 예, 마음이 달래지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신청하신 곡 오늘 DJ 목소리로 들려드릴까 합니다. 장철웅 서울 이곳은. 자, 가사를 준비했어요. 시작해볼게요.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3: 세라하임.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4: 우리 집은 슈가버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2: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장은아 씨의 고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베스트 사연에 당첨되신 분은요. 3419번. 아까 서랍장 사셔서 조립하고 있는데 노안 때문에 글씨가 안 보여서 고생하고 계신다는 사연이었죠. 자, 오늘 베스트 사연에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 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 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 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가요 속으로 오늘 끝곡 백승선 씨가 이런 날 파도 소리를 들으면 참 좋겠네요 라는 글과 함께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파도 소리 들리는 노래들 참 많죠. 바로 이 소리죠. 장덕수 씨도 신청하신 썰물에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박승화였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세종 기프트.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6: 뉴바옴.
5: 운동할 때도
6: 뉴바옴.
5: 장 건강에도
6: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5: 뉴바옴.
7: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8: 구스팔로셀러스.
7: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8: 구스팔로셀러스.
7: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8: 구스팔로셀러스.
9: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최고의

0: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3: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출근길에 들리던 목소리를 퇴근길에 만나니까 좀 낯설죠.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하다가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하게 된 저도 여러 결의 마음이 드네요. 물론 이곳에 오래 머문 분들을 만난다는 반가움이 제일 크고요. 이 저녁이 주는 모든 좋은 것들을 알아가고 닮아가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려요. 저녁 스케치 새로 진행을 맡은 김용신입니다.

0: 마이클 부블레 홈 들으셨어요. 2월 15일 월요일 새롭게 시작하는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잘 보내셨어요? 배미향 선배님이 너무나 잘 가꾸어놓은 이곳에 첫 발을 들여놓기가 저도 조금은 조심스럽고 어렵고요. 청취자분들도 늘 함께했던 익숙한 목소리와 분위기가 아니어서 낯설고 불편해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선배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게 잘해야겠죠. 그런데 저도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언제나처럼 좋은 음악이 우리를 도와주겠지 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아직은 친밀하지 않은 우리의 사이에 음악이 윤활제가 되어주고 접착제가 되어주리라 믿어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마이클 부블레의 호음을 전해드렸는데 이 노래는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서 진짜 중요한 노래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녁 스케치 앞에 저희 저녁 스케치의 추구미 같은 글귀 하나를 붙여봤거든요. 캐치프레이즈인데 집으로 가는 라디오예요. 다들 집으로 가고 계시잖아요. 집으로 안 가는 사람도 있다고요? 집으로 안 가는 사람도 집으로 가고 싶잖아요. 지금 집에 있다고요? 집에 있어도 집에 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집은 그런 곳이에요. 편안하게 나를 누일 수 있는 곳, 포근하게 나를 안아주는 곳. 우리는 그런 곳으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집으로 가는 라디오는 그래서 필요하고요.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가 청취자들을 데리고 가고 싶은 곳이 바로 집 같은 곳이거든요. 편안하고 포근한 곳으로 함께 가는 라디오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부블레의 홈은 저희의 주제곡 같은 그런 노래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4: 우리 집은 슈가버블.
5: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0: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6: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5: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6: 나를 찾아
7: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제이스 모라즈, 콜비 칼레이, 럭키 들으셨고요. 카를라 브루니의 Stand By Your Man 앞서서 전해드렸습니다. 천안에서 태안까지 운전해서 출퇴근하는 이제 3개월 된 새내기 교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반 학생들 때문에 많이 힘들고 지치는 하루였습니다. 지금 집으로 가는 길인데 저녁 스케치가 집으로 얼른 데려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퇴근길 잘 부탁드립니다. 0568님 손잡고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안전하게 잘 도착해서 편히 잘 쉬시기를. 사실 이 스튜디오는 제가 아침마다 앉아있던 바로 그 공간 같은 스튜디오예요. 그런데 다른 시간대에 앉아있으니까 느낌이 정말 조금 다릅니다. 아침에는 햇살이 진짜 눈부시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오후에 햇살은 좀 은은하네요. 요 햇살 비추던 창으로 8시까지 노을도 지나갈 것 같은데 이 시간에 그대들은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생각하면서 라디오를 듣고 계실까 이게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문자 보내주시겠어요?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우물정 9390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레인보우로도 오실 수 있고요. 아, 레인보우로 오신 분들이 지금 사진 보이는데요. 밤 배경에 단발이 잘 어울리십니다. 좋은 방송 부탁드려요 하신 4080님도 계시고. 사실 레인보우의 제 모습이 어떻게 첫 화면으로 뜨게 되는지 미리 볼 수 없어서 저도 6시를 되게 기다렸거든요. 아, 지금에서 저도

레인보우를 켜고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구경하러 한번 오세요. 레인보우로도 오시고 저희 인별그램 계정도 하나 만들었는데 CBS FM 이브닝입니다. 저녁 스케치니까요. E-V-E-N-I-N-G 어렵다 하시는 분은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로 검색하면 바로 뜹니다. 아직 신생 계정 100명이 안 되는 아주 애기애기한 그런 작게 시작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함께 와서 뭐라도 글이라도 남겨주시고 인사도 남겨주시면 너무 반가울 것 같습니다. 6시 19분이고요. 4723님, 6418님 청해 주신 노래 아이린 카라의 What a Feeling 들을 거고요. 0337님 듣고 싶어 하신 킴 칸스입니다. 베티 데이비스 아이즈.

2945님 청해 주신 엘튼 존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들으셨어요. 케니 로긴스의 For the First Time 앞서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이 시간이 어떤 코너들로 꾸며져 갈지 궁금하시죠? 오늘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잠시 후에 매일매일 하는 코너 하나가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될 텐데 당신의 오늘을 읽어드립니다. 대단한 하루라는 제목의 코너예요. 우리가 오늘도 잘 살았잖아요. 집으로 가는 길에 느껴지는 이 노곤함과 뻐근함과 하루를 살아냈다는 뿌듯함과 홀가분함과 헤아려 보면 다 출처가 있고 근거가 있어요. 별거 안 한 것 같지만 별거 별거 다 한 하루를 우리가 살았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오늘 이런 자잘자잘하지만 대단한 흔적을 남겼더라고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새벽 알람 다 끈 줄 알았는데 하나를 못 꺼서 6시 50분에 기상. 아침 갓생 살아보려고 동네 한 바퀴 러닝. 몰랐던 동네 카페 두 개 발견. 흰머리 줄어든다기에 검은 콩 두유 제조. 아침에 시간 엄청 많은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구나. 허겁지겁 출근. 이제 4시다. 이제 곧 5시다. 이제 곧 6시다. 두근두근하는 심장 잘 붙들었음. 저의 하루예요. 짧게 몇 줄 썼는데 저 벌써 한 거 진짜 많죠. 저 대단하죠.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내 타임라인도 화려했다. 큰일 작은일 회사일 집안일 손이 하고 발이 하고 마음이 해난 일들로 꽉 채운 하루. 우리가 이런 하루를 사실은 살고 있거든요. 퇴근하는 그대 자꾸 그대들이라고 하는데 퇴근하는 청취자들도 이렇게 좀 보내주세요. 길게 쓴 일기 아니고 친구한테 가족한테 그냥 톡 보내듯 톡톡 이렇게 한 5문장? 예, 6문장 정도 길지 않게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이어질 당신의 오늘을 읽어드립니다. 대단한 하루에서 제가 낭낭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39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레인보우로도 보내주시면 사연 잘 선정해서 이따가 함께 하겠습니다.

에드시런 퍼펙트 청해 주신 분은 0494님 그리고 김다정님.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이덕사님의 오늘을 읽어드립니다. 오늘 거래처 다녀왔어요. 사장님 비위 2.5회 맞춰드렸어요. 냉감 이불 샀어요. 사춘기랑 한판 붙었고요. 힘도 잃고 넋도 잃고 수박 잘라 수분하고 뻗었어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모카 해피 듣고 왔습니다. 2611님께서 신청해 주시기도 했고요. 와, 사춘기랑 한판 붙었다니 지금 두유 제조해 먹은 저 굉장히 대단하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판 붙은 요 그냥 뭐라고 해도 대단한 하루 맞고요. 게다가 수박까지 잘라서 소분했다니 소분하기 어려워서 수박 안 먹는다는 사람 제 주변에 좀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재밌으시죠. 사장님 비위를 2.5회를 맞춰 드렸대요. 2회, 3회도 아니고 2.5회는 한 번은 뭐 맞춰 드릴까 말까 뭐 이러면서 반쯤 정도 살짝 예, 맞춰 드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우리의 하루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라니까요. 대단한 하루. 매일매일 그대들의 대단한 하루를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게 짧게 짤막하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CBS 음악 FM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1: 빌딩앤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1: 빌딩앤리치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8: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9: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10: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11: 평택 구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구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12일 오픈.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3: 친구들아, 전남으로 유학 가자. 더불어 키우고 스스로 움트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6학년도 2학기 전남 농산어촌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전라남도 교육청.
14: 서피스 The First Time. 5335님 신청하신 노래 1부 끝곡입니다. 2부로 갈게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저녁 식사 준비하면서 저녁 스케치를 한 소금 톡톡. 에헴, 정말 맛있는 저녁 식탁이 될 예정입니다. 말로 못다한 응원이 넘치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2363님께서 주셨어요. 아, 이 시간은 그런 시간이군요. 맛있는 시간이군요. 뭔가 보글보글 끓어가고 뭔가 냄새가 막 풍겨나고 그런 시간이 바로 요 시간이군요. 마이클 잭슨의 Love Never Felt So Good, 러블리 유진님 청해 주신 노래로 2부를 열었는데 좋네요, 이 시간. 2363님께서 그러시면서 좋은 것들을 알아가고 닮아가겠다는 이 말이 오늘 참 좋았어요. 저 보관해도 되죠? 라고 오늘 첫날 오프닝에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은 이 시간이 저도 참 낯설고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는 입에 붙지 않아서 자꾸 다른 말이 나오려고 하고 막 그런데 그래도 이 시간이 주는 좋은 것들을 저도 막 배워가고 싶어요. 저한테 막 알려주세요. 이 시간이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우리는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노래 기다리겠습니다. 우물정 9390으로 오시면 돼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브레인보우로도 오실 수 있고요. 인별그램 같은 거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신 분도 계신데 저희가 계정 하나를 오늘 만들었습니다. 네, 며칠 전에 만들었네요. 그리고 오늘 알려드리는 거예요. CBS FM Evening, CBS FM EVENING. 어려우시면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로 검색하면 바로 뜹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200명 정도 오셨는데 괜찮아요. 굉장히 소박하고 귀여운 모임이지만 앞으로 만 예,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그리고 인사도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자, CBS 음악 FM입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 타왕타 시원해. 타왕 타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9: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10: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요즘 유산균 장부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AI가 다 해주는 이야기.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캐롤라인 크루거, You Caught in Love, 규리맘님께 전해드린 노래, 베를린의 Take My Breath Away, 4887님께 전해드린 노래, The Cars의 Drive,

4537님과 함께 들은 노래 이렇게 세 곡이었습니다. 저는 일을 아직 할 수 있는 체력은 있는데요. 아내가 파킨슨병으로 행동이 부자유해서 고정직을 못하죠. 오전에 파트타임 3시간 일하고 집에 가서 두부, 호박, 감자, 돼지고기 넣은 고추장찌개와 겉절이 만들어서 점심, 저녁 먹을 수 있게 해놓고 다시 대리콜 하나 운행하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아주 꽉 찬 하루를 살았습니다. 저녁 늦게는 술이 과한 사람들이 있어서 저는 초저녁까지만 대리기사 수행을 합니다. 낮에도 대리콜이 있답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저녁 스케치 들으며 진짜 집으로 가는 전철 안에서 5315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오늘 진짜 수고 많으셨네요. 집에 가서 따뜻하고 포근하게 잘 쉬세요. 저는 오늘 제 인생 첫 전자 그림책을 등록했어요. 화성시 중앙이음터 도서관 프로그램 덕분에 작가가 된 얼떨떨한 날입니다. 어리버리 지도 선생님 따라 만든 첫 그림책을 가족 친구랑 공유한 특별한 날이죠. 4083님은 진짜 근사한 하루를 보내셨네요. 용신님 휴가인가요? 저는 글솜씨가 없어서 사연을 안 보내는데 오늘은 막 글을 쓰고 싶어요. 잘 오셨어요. 써니님께도 4083님께도 5315님께도 오늘 하루 잘 지냈으니까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릴게요. 저희는 분식집 운영해요. 날마다 실수투정인데 예를 들면 쫄볶이 주문하면 라볶이가 되고 막 그래요. 근데 오늘은 진짜 대단한 하루. 실수 없이 잘 끝내고 지금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음악 들으면서 2312님과도 커피 한 잔 나눠야 될 것 같죠? 브루노 마스의 Count on Me 듣겠습니다. 윤성숙님 청해 주신 노래 맥플라이입니다. All About You.

크리스토퍼 크로스, Others Theme, Best That You Can Do 들으셨어요. 9678님께 전해드렸습니다. Earth, Wind and Fire, After the Love Has Gone 앞서서 보내드렸습니다. 차에서 듣다가 집에 와서 레인보우를 연결했어요. 진짜 집에 온 것 같은 음악, 온 가족, 저녁 BGM으로 찰떡입니다. 그리고님이세요. 용신님 저녁 스케치 첫 방송 어떠세요? 우리 아들은 오늘 새로운 직장으로 첫 출근했는데 영심이님이 주셨거든요. 아들 기다리고 계시겠어요. 첫 출근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어땠는지 지금 막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 한 가지요.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시간에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삼재삼호님 주셨는데 사실 해가 뉘엿뉘엿 지나가는 그 하늘의 표정을 여기에서 잘 볼 수 있으리라 기대했는데요. 저 창밖을 계속 내다보는데 노을이 안 보여요. 그대들이 계신 곳도 노을이 안 보이나요? 아, 그래서 막 찾아보고 있거든요, 창밖을. 근데 지금 어둑어둑 어둠이 내려오는 것 같은데 노을 못 보고 가면 저 너무 좀 실망할 것 같은데 오늘만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지금 시계를 보면 19시 42분 이렇게 나오거든요. 19시 19라는 이 숫자도 굉장히 생경하게 보이고 어쨌든 첫날은 그런 거죠. 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1년에 한 번씩 모임하는 오랜 친구들 만났고요. 친정엄마 얼굴도 봤고요. 살아계실 때 자주 뵈러 오라고 하시는 동네 아주머니의 말씀을 가슴에 한 번 더 새기고 좀 전에 집으로 도착했어요. 3735님께도 커피 한 잔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가슴에 한 번 더 새기는 무언가를 가지고 집에 오셨네요. 이것도 참 따뜻하고 좋은 결심인데요. 마일리 사이러스의 Flowers 들을 거예요. 크리스토퍼와 청아가 함께 부른 When I Get Old. 이 노래는 5699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사담 맵슐랭 치킨.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관절 연골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위제로
0: 소파 불량
1: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4: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7: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8: 노무법인 폐
7: 1544-7575.
9: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0: 시스템에 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9: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0: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9: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1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3: 오늘 끝곡입니다. 존 메이어 뉴 라이트 2380님 청해 주셨는데 노을 못 보셨다기에 마침 퇴근하면서 보인 저녁회를 보내드려요. 7143님을 비롯해서 저 못 본 노을 사진으로 보게 해주셔서 아쉬움을 덜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아나운서 김용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 셀러스.
3: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 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 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8: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0: 제가 들어드릴게요.
11: 여기 앉으세요.
9: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0: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 월요일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하루 종일 시달린 분들은 이 시간쯤이면 나만을 위한 시간으로 도피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이 이렇게 어둑어둑해졌다는 건 나에게만 집중해도 좋다라는 일종의 알람이 아닐까. 빨간불은 멈춤, 초록불은 통과이듯이 행복한 동행 시그널은 쉼표를 향해 가는 휴식. 맞나요? 오늘도 추억에 몸을 푹 파묻을 수 있도록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이 잘 숨겨드릴게요.

0: 벚님들의 그 바닷가는 1978년 TBC 해변가요제에 출전을 해서 인기상을 수상한 곡이죠. 이 당시에는 이치현 씨가 아니었어요. 이용균, 이현식으로 구성된 듀오였죠. 이제 훗날 이치현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6월 개편과 함께 새롭게 시작한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새로운 캡틴 박상완 프로듀서가 아주 박학다식한 지식으로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인사하시죠. 인사 안 하실 거예요. 그냥 하셔도 돼. 그냥 거기서.
1: 안녕하십니까.
0: 마이크 크게 하고 소심하게 앞으로 근데 이제 방송하시다 보면은 우리 박상완 프로듀서의 음성을 많이 들으실 거라 믿습니다. 아, 참 어수선한 마음을 접고 나에게만 집중하기 좋은 저녁 시간. 오늘도 더워서 흘린 진땀, 바빠서 흘린 구슬땀, 또 아파서 흘린 비지땀까지 다 닦아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어떤 음악으로 그 땀을 식힐 수 있을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참여는 샵 9390, 또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2: 실사이버대에서 수실력자 나의 꿈을 실력발휘 쏴 수실력자 내 실력이 실전으로 쏴 쏴 실전형 커리큘럼 실력자 쏴 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3: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4: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3: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4: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6: 관절 연골이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4: 친구들아, 전남으로 유학 가자. 더불어 키우고 스스로 뭉치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6학년도 2학기 전남 농산어촌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6678번으로 청해 주신 방주연 여고 시절 또 최은영님 빅밴드 스타일의 JK 김동욱 하얀 나비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경단녀 20년 차인데요. 드디어 오늘 첫 출근했어요. 피곤이 급 밀려오지만 라디오를 틀고 저에게 장하다 잘했다 토닥토닥 합니다. 소희님 그러셨군요. 잘하셨네요. 오늘 정말 잘하셨다고 모바일 쿠폰 힘내시라고 전해드릴게요. 또 5216번으로는 사랑하는 딸이 좀 크니까 엄마보다 남자친구가 우선이 된 것 같아요. 살짝 서운해 주려고 하는 거 있죠. 우리 엄마 젊을 때 시절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또 그 학창 시절에 아니면 한창 지금의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 아무래도 섭섭할 수 있죠. 이해하셔야죠. 하지만 우리님께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10시까지 함께합니다. 2488번으로 청해 주신 양수경입니다. 바라볼 수 없는 그대.

윤정아 찬비, 오늘 병희님 계신 곳 소나기 내렸어요. 아직은 괜찮은데 7, 8월이 걱정입니다 하셨어요. 그렇죠. 아직 오지 않은 7, 8월을 미리 걱정하긴 그렇지만 오늘 낮에 정말 땀 많이 흘린 분들 예, 너무 더웠을 것 같아서 윤정아 찬비 진짜 막 차갑게 느껴지죠. 그리고 오정현님 인천시의 윤수진 씨와 함께 듣고 싶다고 신나는 저의 날이 될 것 같아요. 방송이 된다면. 신나셨나요? 씨야, 다비치, 티아라가 함께한 여성시대 전해드렸고 신촌플러스의 이별의 종착역 이제 김현식 씨 음성이었죠. 또 양수경 바라볼 수 없는 그대 네 곡의 음악 이어들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정말 너무 바빴어요. 월요일이라 그렇죠. 뭐 지금부터 좀 편안하게 방송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원님. 그러게요. 어떤 음악으로 편안하게 방송을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할까요? 금단님 청해 주신 곡. 이 음악이면 편안해지실 것 같은데요. 송창식입니다. 딩동댕 지난 여름.

0: 행복한 저녁 시간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너무 서글프셨던 것 같아요. 가사가. 아이고 저녁 식사는 이미 식어버렸고 텅 빈 아파트 불빛은 외로운 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참 근데 이 음악의 인트로 오펜바흐의 자클린의 눈물을 인트로로 이렇게 썼잖아요. 상당히 가슴 짠하게 마음을 그러면서도 편안하게 내려놓는 그런 음악이 아닐까. 최성수 TV를 보면서 5124번으로 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상호님 전영록의 종이학 또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고 종이학은 이 초심님이 또 날도 덥고 막 경쾌한 노래가 듣고 싶어요 하셔서 전해드렸는데 괜찮으셨습니까? 네. 행복동 초콜릿 상자 같아요. 다음엔 또 어떤 맛의 곡이 나올까? 우리 다리 언니님. 야 우리 박상원 프로듀서 정말 성공하셨는데요. 다음 초콜릿은 또 어떤 맛이 날지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3: AI가 다해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3: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4: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5: 평택 구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6: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구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5: 구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구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12일 오픈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7: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8: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9: 든든한 내일로요.
8: 네?
9: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8: 제대로 가시네요.
9: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조지아 여행 가셨네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너무 멋진거려. 9330번으로 글 주셨습니다. 패닉 내 낡은 서랍 속에 받아 전해드릴게요.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서머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2부 첫 곡으로 춘자님 청해 주신 블랙테트라 구름과 나 함께했습니다. 좋은 시간 앞으로 기대합니다 하셨는데 최선을 다해서 예, 저희 6월 개편 행복한 동행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나태주 시인의 글과 생각을 엮은 에세이 너를 아끼며 살아라 선물로 드릴 텐데요.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0: 볼게요. 서툴러도 괜찮아. 서툰 것이 인생이란다. 조금쯤 틀려도 괜찮아. 조금씩 틀리는 것이 인생이란다. 참 어른이 뭔가 이렇게 틀리고 서툴러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어린아이한테 괜찮아 하고 토닥토닥 해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단순한 에세이를 넘어서 인생 철학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한테도 한 권쯤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 더블북 출간 1주년 기념 나태주 시인의 에세이 베스트셀러 지금 신청하시면 선정을 통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 9390 또 레인보우 게시판에 말머리에 책 써서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할게요.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를 찾아.
5: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선정.
1: 이젠 냉각을 하자.
2: Good Music Station. CBS FM.

너무 애절하죠. 아니 내가 죽어도 영영 못 잊을 거야. 그런 사랑들 하고 계신 거죠? 나훈아 영영 정혜선님 청해 주신 곡이었고 1227번으로 오늘도 수고했다는 노래 듣고 싶어요. 오늘 많이 힘드셨구나. 그래요. 애 많이 쓰셨어요. 옥상 달빛 수고했어 오늘도 또 버스커 버스커 여수 밤바다 세 곡의 음악 함께했습니다. 음악 들으면서 아 우리 선동님이 일부에 왜 번님들의 그 바닷가에 전해드렸었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그 번님들 당시 그 바닷가를 부를 때 그러니까 TBC 해변가요제에 출전했을 때 당시 멤버는 이용균, 이현식이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바로 그 이용균이 나중에 이치현으로 제가 교체됐어요.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잘난 체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확실히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용균 씨가 이치현님의 본명이래요. 아, 정말 정확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선동님. 가명들을 이렇게 많이 쓰셨군요. 혜은이 씨도 원래 김승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현주는 원래 김현주거든요. 저는 제 이름 맞습니다. 어지련의 구슬주. 우리 박상환 PD님 가명 아니시죠? 본명이죠? 네. 본명인 김승주님. 혜은이 씨의 음성으로 당신만을 사랑해 1148번으로 청해 주신 곡이에요.

데니보이님 계신 곳은 아침 6시? 지금 7시 됐을까요? 매일 아침 운동하며 방송을 듣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어디실까요? 너고저리 찻잔 전해드렸고요. 자전거 탄 풍경과 서영은이 함께한 그렇게 너를 사랑해. 꽁냥꽁냥 너를 사랑해. 일본에서도 잘 들려요. 꼬마 인형님 고맙습니다. 또 창수님이 바다새 바다새 정해 주셨고 혜은이 당신만을 사랑해 이렇게 네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동서의 소개로 행복한 동행 처음 듣게 됐습니다. 새내기예요 하셨는데 아하 저희 방송국에서는 이제 새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예, 두 산, 두 손, 두 팔 활짝 벌려 환영합니다. 오늘도 새싹으로 많이들 와주셨어요. 조명희님, 지현님, 권태현님, 금배님, 수민님, 김자광님 등 예, 격하게 환영하면서 호용님 청해 주신 곡 이어듣겠습니다. 최호섭, 세월이 가면.

0: 우리님 계신 그곳 영흥도 십리포 해수욕장이 바로 이런 분위기가 아닐까요? 노을을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목 빼고 기다리셨어요. 우리 4458 휴대전화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진 정말 잘 봤어요. 노을이 기가 막히네요. 징검다리 여름 라이브로 들으셨어요. 햇살 한줌님이 언니 피디님하고 나란히 앉아계신가요? 언젠가 왜 절전한다고 소등했던 그 밤처럼요? 어떻게 하셨지? 네, 나란히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주고받으며 이런 음악 저런 음악 주고받으며 예, 계속 음악에 관한 얘기 나누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솔개트리오 연극 중에서 솔개트리오의 음성은 딱 소리새의 전신 후신 예 그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분위기가 다른 곡 중에 하나가 바로 연극 중에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소중한 옷을 새 것처럼 프랑스 명품 르사라이 마르세유에서 세탁세제, 마이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격기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관절 연골이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조강기

0: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떡볶이 하면 하하림.
1: 잘 돌아갑니다.
0: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4: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6: 경쾌한 음악으로 끝곡 준비했습니다. 김슬기, 장미여관이 노래한 노란 셔츠의 사나이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원,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나란 말씀이 반쪽에다 세종 기프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팔로셀러스.
3: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4: 구스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8: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6월 중순이 되니 햇빛보다 그늘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볕을 찾아다녔는데 이제는 나무 아래 서늘한 그늘한 조각이 더 반갑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디선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는 사람은 정작 자신은 그 그늘에 앉지 못한다. 생각해보면 그럴 것도 같아요. 나무를 돌보고 또 가꾸느라 정작 쉬는 일은 자꾸 뒤로 밀어두게 되니까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죠. 가족을 챙기고 일을 돌보고 누군가를 응원하느라 정작 자신은 쉬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들. 오늘은 6월 15일, 어느덧 한 해도 중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늘 그늘을 만들어주던 분들도 오늘만큼은 잠시 밤의 그늘에 쉬었다 가시면 좋겠네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6월 15일 월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카더가든의 나무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그늘을 차게 되는 계절이죠. 나무가

0: 만들어준 그늘을 누리다가 한 번쯤 그 나무를 심었을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우리의 하루가 채워지는 걸 보면 우리의 수고로움에 다른 분들의 손길까지 보태지기가 마련이죠. 그래도 이 시간엔 모두가 밤이 만들어준 넉넉한 그늘 아래에서 깊은 쉼을 누리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송실사이버대에서 쏘실력자 나의 꿈을 쏘실력 발휘 쏴 쏘실력자 내 실력이 쏘실전으로 쏴 쏴쏴쏴 실전형 커리큘럼 쏘실력자 쏘쏴 송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2: 7월은 바로 산업안전보건의 달. 산업안전 신기술 등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안전한 현장과 일터를 조성하는 산업안전보건의 달은 7월 첫째 주 월요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7월 7일부터 11일까지 일상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박람회 등 전문 세미나 중앙 행사 7월 14일 후 전국 각지 행사로 한 달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의 달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선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카티프로 시

0: 프로.
1: 보조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오늘도 꿈음 들으며 잠들겠어요. 듀엣곡들이 아주 아름다운 밤입니다. 글라라님. 조금 더 계세요. 조금만 더 듣고 주무세요. 잘 오셨습니다. 5329번으로 청해 주셨던 이혜진 주영훈 우리 사랑 이대로 그리고 별 나윤권이 함께 했습니다. 안부까지 들으셨어요.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10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하루 마무리하러 체육관에서 스트레칭 중인데 여기 라디오가 오늘은 꿈음이 석권했네요. 돌림 노래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꿈음님이 가지고 가신 라디오 혹은 뭐 레인보우 앱이랑 이렇게 약간의 시차를 두고 계속 나오고 있나 봅니다. 감사드려요. 열심히 운동하시네요. 그리고 철의 여인님 늦은 시간이라 틀어놓고 잠들기에 자주 출퇴근 못하지만 그래도 늘 함께 있다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오늘 조금 어수선했는데 꿈음 덕에 안정을 찾습니다. 네. 무거웠던 뭔가 마음의 짐이 있다면 많이 내려놓으시고 가벼워지셨으면 좋겠네요.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4299님. 올여름에 유난히 수박을 찾는 아들을 위해서 오늘도 마트에 갔다가 수박 한 통을 배달시켜 열심히 깍둑썰기에서 넣고 수박 껍질 처리 중입니다. 시원 달콤하게 남아있는 수박향이 참 좋은 월요일 밤.

친구들이 수박을 얼마나 좋아하냐면요. 저렇게 수박으로 가득 찬 냉장고 사진을 보내고 우리 집이 이랬으면 좋겠다네요. 사진 보내주셨는데 AI로 만든 사진인가 봐요. 온 냉장고가 수박, 깍둑썰기된 수박으로 가득 차 있는. 네, 좋아 보이긴 하네요. 진짜 다른 게 권력이 아니라 이렇게 잘 손질된 수박을 먹고 싶을 때 입에 쏙쏙 넣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 네, 엄마의 사랑이니까 가능한 거겠죠.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노래는 7605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솔리드 이 밤의 끝을 잡고.

요즘 길을 걷다가 몽글몽글 피어난 수국과 자주 눈이 마주친다. 처음엔 수줍은 듯 연한 초록빛을 띠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푸른색, 붉은색, 보라색으로 시시각각 옷을 갈아입는 꽃. 신기하게도 수국은 자신이 뿌리내린 흙의 성질에 따라 전혀 다른 색깔의 꽃을 피워낸다고 한다. 산성이 강한 흙에서는 차가운 푸른빛을, 알칼리성이 강한 흙에선 다정한 붉은빛을, 주변 환경을 밀어내지 않고 온몸으로 흡수해서 결국 자신만의 색으로 바꾸어내는 거다. 그런 수국을 보고 있으면 괜히 마음이 쓰인다.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도 때로는 차디찬 산성 같고 때론 온기 가득한 알칼리성 같을 때도 있으니까. 그만큼 세상의 온도와 결을 맞추며 산다는 건 치열함이 기반이 된 거겠지. 밤의 끝자락에서 지나온 계절 속에서 당신은 어떤 색의 꽃을 피워왔는가? 혹시 지금 나의 색이 조금 흐릿하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괜찮다 생각하자. 삶의 희로애락을 다 받아들이고도 저리 해맑게 피어있는 수국처럼 우리도 나만의 색을 바꾸며 매 순간 자라나는 중일 테니 우리도 수국처럼 어떤 흙에서도 끝내 자기 몫의 꽃을 피워낼 것이다.

빛나루의 끝,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한 조각, 밤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셨어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김동률, 이상순이었죠. 베란다 프로젝트, 괜찮아.

0: 자리에 장인 가구.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3: 관절 연구.

0: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7: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8: 시스템의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7: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8: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7: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9: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1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1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13: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4: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5: 저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1605님. 거창한 건 아니고요. 밥 먹기 전에 계란 두 알을 먹는 겁니다. 확실히 배가 든든하고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보내주셨네요. 아, 그렇죠. 거창한 거 하루 이틀 하고 끝내는 것보다 거창해 보이진 않지만 그 소소한 습관을 쭉 꾸준하게 이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어려운 일이죠.

네, 요즘 워낙 뭐 건강 정보, 다이어트 정보들이 넘쳐나는 시대라서 나한테 잘 맞는 걸 찾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아무튼 건강하게 잘 해내시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2807번으로는 회사 퇴근하고 빵집 알바 중에 꿈음 들으며 위안받고 있습니다. 피곤한 하루하루 좋은 음악으로 선물 같은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투잡을 정리하는 그날을 꿈꿔봅니다. 다 지나가겠죠? 하셨네요. 아, 그럼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저녁에 퇴근하시고 바로 또 이어서 빵집 알바 하시면서 지금 꿈음을 듣고 계시는군요. 피곤하지 않게. 피곤할 틈 없이 내가 정말로 가장 하고 싶은 일 하나를 딱 찾으셔서 그 일에 매진하실 수 있는 그런 날이 곧 오리라 네, 믿습니다. 힘내시고요. 오늘도 애쓰셨어요. 이 노래는 아까 산청바라기님이 청해주셨네요. 김장훈 고속도로 로망스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레

0: 여름철 농촌의 논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 끄르르륵 끄르르륵. 이 참개구리의 소리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컷도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참개구리는 짧은 번식기에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수컷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란을 마친 암컷에게도 수컷이 계속 접근해 포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암컷이 짧게 소리를 내면 나는 지금 번식할 수 없다는 신호가 되고 수컷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수컷 참개구리의 소리는 사랑의 노래이지만 암컷의 소리는 거절의 신호입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야근하고 힘들어서 택시 탈까 하다가 꾹 참고 버스 정류장에 갔는데 집으로 가는 버스가 바로 와서 탔습니다. 창문 살짝 열어놓으니 바람도 시원하고 좋네요. 월요일부터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를 웃게 하는 일이 있어 다행입니다. 꿈음 들으면서 집까지 잘 가볼게요. 1543님, 그러게요. 월요일부터 애쓰셨네요. 지금쯤은 도착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웃게 하는 일도 있었지만 그 일에 웃을 수 있는 나의 멘탈 멋지다 하고 한 번씩 토닥여주고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애쓰셨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문을 열어봤어요. 조규찬 이소라의 난 그댈 보면서 였습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 기다릴게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 선물 있어요. 오케스트라의 풍부한 사운드로 만나는 맥모닝 콘서트가 마포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오는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1시 공연이고요. 초대를 원하시는 분은 성함 적으셔서 공연이라고 말머리 달고 지금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4: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5: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6: 절세의 왕 절정.
7: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8: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과한 줄 아뢰옵니다.
7: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6: ISA는 삼성증권이다.
9: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0: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Good Music Station. CBS FM

세 곡이었어요. 정일영의 기도, 김현성의 헤븐, 그리고 이지의 응급실까지 들으셨네요.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21분 지나고 있나요? 아는 동생에게 꿈음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밤에 우리 아는 노래들로 듣기 편한 라디오 프로가 있어 하면서요. 그 동생과 저는 노래방 코드가 맞는 노래방 메이트거든요. 1249님, 그렇다면 좋아하실 확률이 높겠는데요. 내가 마음에 든다면 나와 취향이 비슷한 그분도 마음에 드실 확률이 높겠네요. 네, 듣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메비우스님, 일본에 놀러 왔어요. 해외라고 사연 보내면 막 읽어주고 그러던데 최소 유럽 어디쯤은 돼야겠지요? 하하하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 여행, 집 앞에 공원 가셨다는 사연도 제가 다 읽어드리는데요. 멀리 갔다고 더 소개해드리고 그런 건 없습니다. 어쨌든 잊지 않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시고요. 그리고 6467님, 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요.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아서 많이 힘듭니다. 그래도 라디오 들으면서 위로받고 있어요 하셨어요. 위로가 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준비할 거 너무 많죠. 중간고사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기말고사 봐야 하고, 아이고 오늘도 애쓰셨어요. 화이팅이에요. 그리고 6438님, 오늘 월요일이어서 너무 힘든 하루였는데요. 다행히도 월급날이기도 했습니다. 월급만 생각하며 일했는데 막상 퇴근하고 돈 계산해보니 또다시 허무한 마음이 드는 거 있죠.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는 걸 제가 또 잠시 잊고 있었네요. 노래 들어보면서 다시 상기하시겠다고 하셨네요. 한 달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스텔라장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인피니트 내꺼 하자 1483번으로 정해주셨고요. 2PM의 Again and Again까지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6276번으로 보내셨네요. 고3 딸을 둔 엄마입니다. 요즘 애가 툭툭 내뱉네요. 의욕 없다고, 불안하다고, 우울하다고. 그 말 들을 때마다 어떻게 받아줘야 할지 몰라서 저도 같이 멍해지곤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말을 꺼내준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 아닌가 싶어요. 힘들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게. 우리 딸, 엄마는 네가 의욕 없어도, 불안해도, 우울해도 괜찮아. 그 마음 들고 오늘도 버텨준 것만으로 충분해. 고마워. 사랑해. 네, 완벽한데요. 완벽한 답을 네, 보여주셨네요. 많이 안아주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대로로도 충분하다고 그 얘기를 계속 해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얘기를 숨기지 않고 네, 혼자서 깊숙이 담아놓지 않고 누군가한테, 엄마한테 꺼낼 수 있다는 것, 네, 봐달라고 어떻게 보면 계속 도와달라는 요청이기도 하니까요. 네. 오늘 하루도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7714님, 6살, 2살 아들 둘과 남편과 제주도 한 달 살이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아이들을 모두 재우고 맞이하는 첫날 밤, 왠지 모를 설렘에 잠이 오질 않네요. 저녁을 먹고 동네 산책하는데 노을이 지난 바다 풍경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6개월 동안 주말 부부 생활하며 아들 둘과 아등바등 지내왔던 힘겨운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죠. 이런 날이 올 줄 상상도 못했는데 모든 것에 감사할 따름이에요. 지금 많이 힘든 분들께, 힘든 순간도 지나고 보면 추억이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가족 여기서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정화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이미 그러고 계신 것 같고요. 행복한 시간 한 달 보내고 오세요. 신청하신 노래 2504번으로 청해 주신 노래인데요. 버스커 버스커 정말로 사랑한다면 전해드립니다.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1: 빌딩앤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1: 빌딩앤리치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서울사이버대학교.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AI가 다 해줘.

광고 전에 들으셨던 우효의 민들레 라라랜드님이 청해 주신 노래였고요. 꿈과 음악상의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정재욱의 가만히 눈을 감고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이었습니다.

0: 혈당 건강에
1: 뉴바움,
0: 운동할 때도
1: 뉴바움,
0: 장 건강에도
1: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 기능 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뉴바옴.
2: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3: 구스 팔로셀러스.
4: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 타왕타 시원해. 타왕 타왕타 상쾌해.
4: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4: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 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리치.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7: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3: 리메이드 서울.
8: 카티 프로 시!

0: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CBS FM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좋은 음악들 함께하고 계신가요? 다음 곡도 한 땀 한 땀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CBS FM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굿윌 헌팅의 주인공 밀은 뛰어난 두뇌를 자랑하는 천재입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엔 자기 혐오와 불신, 두려움이 가득하지요. 진심으로 좋아하는 여자를 만났지만 자신도 모르게 밀어내는 윌. 그런 윌에게 쇼운 교수는 말합니다. 더 가까워지면 부족한 네 모습이 드러날까봐 두려운 거야. 하지만 평생 그렇게 살면 어느 누구도 만날 수 없어. 기억하렴.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해. 너도 완벽하지 않지. 중요한 건 서로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느냐는 거야. 돌아보면 우리가 누군가와 진짜 가까워지는 순간도 완벽한 순간이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서툴고 부족하고 빈틈이 보일 때였던 것 같아요. 부족한 너와 내가 만나 온기 머금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슬쩍 곁도 한번 내주시고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15일. 벌써 그러고 보니 한해딱 절반에 서 있네요. 오늘 들으신 곡은 레드 노티스 중에서 에드시런 퍼펙트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반년 어떠셨어요? 이렇게 쓱 되돌아보면. 아니면 지금 어떠세요? 그동안 나 뭐가 부족했지? 뭘 잘해야 되지? 빈틈을 보이면 안 돼. 너무 채우려고만 한건 아닌지 돌아보게 되네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군요. 네, 늘 알던 사실인데도 이렇게 또 위로가 되네요. 조금 부족하면 어때요? 못난 모습도 좀 보이고 도움도 받고 아쉬운 건 천천히 채워가고 채워주고 그랬으면 정말 정말 좋겠네요. 슈퍼샤님, 오늘도 행복 충전 준비 완료. 라큐님, 많이 공감되는 오픈.

이네요. 제 부족한 모습들까지 받아주고 있는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도 가져야 할 것 같네요. 하셨습니다. 라큐님, 우리 청취자분들 몇몇 분들 어제 또 그제 이틀 동안 되게 많이 뵀어요. 저 영희 페스티벌이라는 페스티벌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청취자분들 몇몇 분들 뵀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무슨 대화 중이었거든요. 조금 이따 인사해야지 음료수 이렇게 받아가지고 아 네네 이러고 인사해야지 했는데 많은 인파 속에서 못 찾겠는 거예요. 또 인사도 못 드리고 이렇게 이별을 그날의 이별을 네, 또 언제 볼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또 오늘 게시판에 찾아와 주셔서 또 한껏 반갑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레인보우 게시판에 또 많이 놀러와 주세요. 매일매일 오시는 분들은 진짜 찐친된 기분 든답니다.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주말 지난 이야기, 주말 동안 본 영화 얘기도 나눠주세요.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 샵 9390, 샵 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체험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희의 영화음악 검색하셔서 오시면 많은 정보 누리실 수 있습니다.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두 곡 들으셨어요. 노담의 칸타빌레 중에서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슬픔, 락을 좋아해서 뭐든 락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바이올린 전공자 류타로가 이 곡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클래식의 매력에 눈을 뜨게 되죠.

앞서 들은 곡은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러브 아이디어였습니다. 전설의 록밴드 다이어 스트레이츠의 기타리스트 마크 노플러의 작품이에요. 여기 6461님이 듣기만 하다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이에요.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오랜만에 들으니 더욱 좋아요.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 곡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가입도 하게 되고 문자 번호를 기억해서 문자도 보내게 되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것에 대한 힘인 것 같습니다. 그쵸? 네네님 첫 인사 나누셨어요. 위로가 되는 음악으로 오늘 하루도 화이팅합니다. 초코루이맘님은 저는 초보라 막 아는 척은 못하겠어요. 일단 조용히 잘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저희 초보고 뭐고 없습니다. 네. 신입이시네요. 그렇지만 그냥 매일 방송이라 일상 뭐 유키즈는 자기 이야기가 있으면 출연할 수 있다면서요. 저희 최영음은 매일의 오늘을 숨쉬고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고요. 위로받을 수 있고 축하받을 수 있고 노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셔도 되고 문자는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샵 9390,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9912님, 강디, 제가 제대로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새벽에 최영음이 재방된다고 들었거든요. 항상 짧은 시간에 아쉬웠는데 새벽에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나 봐요. 호호호홍. 그만큼 방송이 인기 있다는 증거 축하 축하 축하 하셨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죠. 0시, 1시, 죄송합니다. 1시, 네, 1시에 오늘부터 1시에 최강의 영화음악 재방송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간 1시. 네. 하지만 웬만하면 본방을 들어주시고 잠이 안 오신다면 한 번 더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잠 안 올 때 한 번 더 들으면 너무 기분 이상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영음 씨들 주말 동안 영화도 많이 보셨네요. 4833님은 주말에 디스클로저 데이를 보고 오셨는데 145분이 지루하지 않을 정도로 엄청 과몰입하면서 보셨대요. 보고 나시고서 소통과 공감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셨대요. 카르페디엠16님은 주말에 아들이랑 군체 보고 왔는데 무서울 것 같아서 안 보려고 했는데 이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보고 왔다. 연기도 너무 잘하고 생각보다 무섭지 않고 재밌었다. 하지만 손을 꼭 쥐고 봤다. 중1 아들이 2탄도 나오면 무조건 나올 거라면서 인생 영화라네요. 하셨어요. 주말 동안 500만을 넘겼더라고요.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허공의 질주2님은 어제 상자 속의 양을 보셨대요. 마음이 먹먹하면서 동시에 이제 우리에게 휴머노이드는 공생의 존재가 됐나?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와, 우리 청취자분들 정말 영화 많이 보신다. 또 이번 주 목요일날 하는 영화 잠시 멈춤에는 또 영화 마이걸, 네, 정말 오래된 영화죠. 영화 마이걸 함께 하는데 이것도 또 예습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좋습니다. 네, 영화가 함께하는, 영화와 음악이 함께하는 최강희의 영화음악. 이제 들으실 곡은 영화 쿨 러닝 중에서 지미 클리프, I can see clearly now 듣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 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영화예요. 청춘 스케치 중에서 빅 마운틴 베이비 아이 러브 유어 웨이였습니다. 오잉 남현서님 영사배. 네, 제가 하고 있는 저와 CBS팀이 함께하고 있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유튜브 채널이죠. 첫 영상 조회수 9.9만에 곧 10만에 달성 입박하셨는데요. 아니죠. 좀 전에 소식이 들려왔는데 첫 영상 조회수가 10만 넘었다고. 와, 여러분 덕분 아니에요? 와,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네, 남현서님 함께 이렇게 카운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더불어 강대에게 월요일이 설렘일까요? 보통의 우리처럼 마주치기 싫은 날일까요? 하셨네요. 네. 저는 월요일이 완전 설렘이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을 만나니까 완전 설렘인데 저는 이게 약간 일을 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 매일매일 데이트하는 느낌 같은 느낌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뭔가 뭔가 발표를 하거나 막 그런 것을 할 때는 완전히 정말 그 날이 오는 게 너무 두렵기도 하고 그 준비하는 과정도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매일매일 밤샘 촬영 같은 거 할 때는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최영음은 예외입니다. 네. 네. 여러분은 많이 힘드시죠, 월요일. 네. 그래도 월요일 날 이렇게 최강의 영화 음악으로 요 시간이라도 위로 많이 받으시고 또 이렇게 리프레시 되고 이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현희님 언제나 청량 발랄한 목소리. 네, 전 틀어주시는 것은 다 마음에 쏙쏙 들어와요. 너무 더운 날이네요. 저도 가끔 참여하는 팬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친구님, 저는 교대 근무하는데 주간에는 본방 듣고 야간 근무에는 제방 듣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셨네요. 맞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 영화 공연 선물입니다. 스릴러 영화 눈동자 예매권 드립니다. 이 영화도 잘 될 것 같은 냄새가. 시력을 점차 잃어가는 서진이 쌍둥이 동생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파헤치는 서스펜스 스릴러인데요. 신민아 배우가 1인 2역으로

로 분해서 화제입니다.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말머리 눈동자 본인 성함도 꼭 적으셔서 유료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4861님 일하면서 강인께 정말 많은 힘 받고 있어요. 내 오랜 친구 채영음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별빛지혜님 강인님 저는 오스트리아 짤스부르크 여행 중입니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 촬영지 주제곡 도레미송 듣고 싶어요. 지금 시간 새벽 4시 10분이고요. 자야 하는데 얼른 듣고 조금이라도 자려고요. 이곳에서 듣는 도레미송 특별할 것 같아요. 하셔서 네 이거 듣고 얼른 주무시라고 노래 띄워드립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입니다. 줄리 앤드루스 도레미 Let's start at the very beginning A very good place to start When you read, you

네, 방금 들으셨던 곡은 맘마미아 중에서 메릴 스트립 맘마미아 였고요. 박서영님이 메릴 스트립 너무 좋아요 하셨는데요. 아, 그리고 너무 죄송합니다. 그 사운드 오브 뮤직 줄리 앤드루스 도레미가 별빛지님이 신청하셨었는데 이게 아름다운 당신에게 이 전 프로그램에서 나갔었다고 사연도 똑같이 아 저희가 중복 체크를 했었어야 됐는데 이 빨리 주무시길 네 저희가 이 항상 체크를 하고 띄우거든요. 네 그런데 이 도레미송이 나갔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서 네 시청곡을 먼저 띄웠네요. 사연도 똑같이 나가서 많은 분들이 특히 불편하셨던 분들 계셨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신청하시는 분들 또한 네, 중복 사연은 안 보내주시면 네, 좀 자제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네, 또 많이 소개되고 싶어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 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U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순이님, 오늘도 병원 간 남편 기다리며 체험 덕분에 행복 충전했어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혜숙님, 남편 칠순 기념으로 아들 내외랑 손녀 지아랑 제주도 가려고요. 아직 가신 건 아니고 가려고 하신대요. 비행기 한 시간을 어떻게 견딜지 걱정도 되지만 손녀랑 첫 여행 설렘이네요 하고 기대하시는데 아, 이 마음이 너무나 이쁘고 또 좋아서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의 끝곡입니다. 한 시간 너무 짧다고 파랑새님 감사합니다. 아쉬우신 분들은 새벽에 네, 오늘 끝곡은요. 아까 사연 소개해드렸던 4861님이 사실은 이 곡 신청하셨었거든요. 건축학개론, 전람의 기억의 습작 듣고 싶다고 하셨었는데 캔디핑님, 하둥이 엄마님도 청해주셨었거든요. 이 곡을 끝곡으로 저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0: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0: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3: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는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여름 더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훅 다가오는 열기 속에 기습적인 소나기 소식까지 있는데요. 이런 날씨엔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기 마련이죠. 이때 생각나는 건 청량함이 아닐까 싶어요. 맑고 서늘하다는 뜻의 청량함은 일상의 틈새에서 발견할 수 있죠.

차가운 바람이나 계곡물처럼 청량한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른 아침 더워지기 전에 서늘한 바람을 맞으며 마시는 시원한 물 한 잔. 샤워를 마친 후에 선풍기 바람처럼요. 나만의 청량함을 찾아서 일상의 서늘한 쉼표를 한번 찍어보시죠.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6월 15일 월요일 아침의 첫 곡은 루이지 덴자의 푸니클리 푸니클라, 테너 주세페 디 스테파노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청량하다. 이 말만 들어도 왠지 시원해지는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시원한 곳으로 훌쩍 떠나면 좋겠지만 월요일 아침이나 이렇게 시작을 주는 뭐 일상을 살아야 하죠. 그렇다면 오늘 하루 생활 속에서 나만의 청량함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더워지기 전 이른 아침 바람 한 줄기, 뭐 시원한 물 한 잔, 작은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도와줍니다. 하지만 청량 음료라고 이름 붙여진 그런 단 탄산 음료들은 사실 순간일 뿐 그렇게 청량하진 않죠. 자, 오늘 이 음악도 청량함에 한몫을 했기를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김형석 작곡, 우리 가요죠. 그대 내게 다시, 가요지만 정말 클래식 같은 가요입니다. 박종성의 하모니카, 제임스 김의 첼로, 그리고 조영훈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게 초대석에서 함께 연주했던 라이브 음원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이날 끝나고 제가 종성 씨와 함께 전혀 리허설 없이 악보 없이 즉흥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곡이어서 이렇게 똥땅똥땅 쳤더니 바로 하모니카를 얹어서 그야말로 라이브로 이 그대 내게 다시가 연주됐었어요. 그 버전은 뭐 녹음은 남아있지 않지만 우리 예전에 인스타에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참 좋은 음악가들이에요. 세 분 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이렇게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전곡을 보내드리고 있죠. 자, 이어지는 곡은요. 모차르트의 혼 협주곡 1번 D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준비했습니다. 이진희님의 신청곡이고요. 알레시오 알레그리니의 혼 그리고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은 오케스트라 모차르트의 연주로 함께 듣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스 모차르트의 혼 협주곡 1번 D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알레시오 알레그리니의 혼, 그리고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하는 오케스트라 모차르트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과 여의도 셋강 생태공원으로 나들이를 다녀왔다. 20여 년 서울에 살면서도 가본 적 없는 곳. 검색해보니 셋강은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한강의 지류로서 여의도 남쪽으로 갈라져 흐르는 사잇강. 셋강역 3번 출구에서 만나요. 약속의 말을 재차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들떴다. 앙상한 버드나무 가지의 새순, 마른 풀들 사이로 올라온 여린 풀들, 강물 위에 반짝이는 윤슬, 잠에서 깬 듯 지느러미를 부드럽게 움직이며 물속을 유영하는 어류들, 푸른 하늘을 가로질러 힘차게 나는 새떼들, 흙의 기운을 얻고자 맨발로 길을 걷는 이들과 바지를 무릎까지 끌어올리고 강물에 발을 담근 채 선 사람까지, 여의도 빌딩들 사이에 자리한, 아니 귀하게 자리한 공원에는 겨울과 봄의 풍경이 느리게 뒤졸부대고 있었다.

겨우내 꼭꼭 닫아두었던 마음의 창을 활짝 연 것처럼 친구들과 너무 예쁘다, 너무 좋다, 연신 감탄했다. 고향에선 너무나 당연해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던 흙과 강과 풀과 나무와 새와 물고기, 맨발인 사람이 이토록 즐거움을 주다니. 강원도에서 나고 자란 시골 사람이 어느새 도시인이 다 되었구나. 어쩐지 조금은 울적한 마음이었고 이런 말이 입 밖으로 절로 새어나왔다. 여기 오니까 숨이 쉬어진다. 그러고 보니 셋강이 물질과 정신 사이에 있는 것처럼 거저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들숨과 날숨 사이에 있는 숨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도심 한복판의 녹지가 문명의 숨구멍이구나 싶었다. 나만 그런 게 아닌지 들어본 적 없는, 듣지 못했던 친구들의 숨소리가 물결털처럼 한올 한올 또렷하게 느껴졌다.

River Flows in You, 이루마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시인 김현의 책 사람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도시 안에 공원이나 강, 녹지가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원래 그 자리는 자연의 것이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와 사는 거잖아요. 사실 여기 오니까 숨이 쉬어진다는 말이 참 마음에 남는데요.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결국 사람을 숨쉬게 하는 건 자연이 아닐까요? 오늘 출근길에 혹은 아침 잠깐이라도 하늘 한번 나무 한 그루 눈에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또 깊이 숨이 쉬어질 거예요. 아, 이제 숨이 쉬어진다. 저는 도시에서 자라나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강원도에서 자라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 자연을 보면 이제 숨이 쉬어진다 이런 느낌 들거든요. 그나마 서울에서 좀 나무도 많고 산 가까이 살고 있어서 그런지 너무 빌딩 따닥따닥 붙어있는 데로 가면은 저도 오래 있으면 좀 답답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난주 토요일에 많은 분들이 그 공연 와주셨어요. 거기도 참 아름다운 곳이었죠. 거기 좀 일찍 오신 분들 아마 산책도 하고 그러셨을 텐데 남양 성모 성지 처음 가본 곳이었는데 정말 아름다운 공간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우리 야당님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모든 분들과 다 함께 사진 촬영을 못 해드려서 제가 아주 죄송했습니다. 그래도 부지런히 공연 끝나고 안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함께 사진도 찍고 인사도 나누고 있었는데 미처 만나지 못한 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 공연 때 꼭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날 날씨도 좋아서 아마 조금 부지런히 오신 분들은 산책도 하고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나가실 때 조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불편함이 좀 있으셨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강머리에 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거제 카페엔 바다뷰를 배경으로 품은 피아노가 그림처럼 있는 곳이 있어요. 누구든 연주할 수 있는 곳인데요. 갈 때마다 연주를 듣는 행운을 누리는 걸 보면 생각보다 피아노를 연주하는 분이 많은가 봐요. 참 부러웠어요. 어제는 4년 동안 아기 천사를 기다리시는 분이 연주를 하셨는데요. 아기를 기다리며 연주해온 곡이라면서 들려주신 곡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이었어요.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제가 거의 가야겠는데요. 제가 거의 가서 카페에 오신 분들께 한 30분 정도 메들리로 커피 드시면서 기분 좋게 들으실 수 있는 음악들 연주해드리고 싶은 충동이 납니다. 아유, 바다 보면서 또 이렇게 커피 드시면서 음악 듣는 분들 앞에 두고 연주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드볼작의 집시의 노래 가운데 네 번째 곡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노래 듣겠습니다. 르네 플레밍,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의 노래 그리고 제프리 테이트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듣죠.

안토닌 드보르작의 집시의 노래 작품 번호 55 가운데 네 번째 곡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노래 르네 플레밍의 노래 그리고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의 노래와 제프리 테이트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야, 또 오랜만에 우리 들꽃년이님이 소식 전해오셨네요. 정원님 마당님들 안녕하세요. 해외여행 36일 차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인사드립니다. 정원님의 남양 성모성지 황제 연주가 멋지고 성공적이었다는 소식을 SNS 통해서 접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저는 아름다운 당신에게 재방송 통해서 예전 교향악 축제 음원 황제로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제가 국내에 있었더라면 오늘 공연 후기를 올렸을 텐데요. 저는 건강히 여행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인사드린 후 프랑스 중부의 고성지대와 노르망디, 네덜란드와 덴마크를 거쳐 노르웨이에 도착했습니다. 1차 피오르드 여행을 마치고 오슬로에서 쉬는 중입니다. 내일부터 2차 피오르드 여행이 이어집니다 하셨어요. 이야,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 노르웨이의 장엄한 자연을 이 빙하가 만든 그 해양 협곡을 따라서 쫙 가는 그 여행 정말 상상만 해도 멋집니다.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우리 들꽃년님 소식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는데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른 돌아오세요 이제. 아, 건강하게 여행하신다니까 너무 좋고요. 또 우리 들꽃년님은 안 계셨지만 달빛 산책님이 멋진 또 후기 연주 후기를 올려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제13번을 들어보겠습니다. 13번은요. 템포 마킹이 템포 지시가 안단티노 그라티오소 이렇게 써 있어요. 언젠가 한번 제가 템포 기호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템포 다음에 나오는 말들 이런 것도 조금 한번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께 천천히 설명드릴 수 있는 안단티노. 여러분이 안단테는 잘 아시죠? 약간 걷는 속도 같은 느린 속도 그렇지만 아주 정체된 속도가 아닌 흐르는 속도가 안단테인데요. 안단티노는 안단테보다 조금 더 흐르는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생각보다 느리지 않고 기분 좋게 흐르는 템포. 그리고 그라치오소는 우아하게라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중간에 비바체로 바뀝니다. 비바체는 활발하게 아주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템포인데요. 그런 춤곡으로 변신.

하죠. 브람스가 즐겨 사용했던 이런 대비의 매력이 잘 드러나는 곡이고요. 우아함과 흥겨움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작품인데요. 짧은 곡 안에서도 다양한 표정과 색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먼저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고요. 이어서 카티아 라베크와 마리아 라베크, 이 라베크 자매의 피아노 포핸즈 연주로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제13번입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13번 안단티노 그라치오소에서 비바체로 이어지는 곡이었습니다. 클라우디 아바도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먼저 들으셨고요. 이어서 피아노 4핸즈, 한 피아노 앞에서 두 사람이 함께 연주하는 4핸즈 연주를 라베크 자매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당당하게님이요. 안단테, 안단티노, 비바체. 삶의 속도도 그렇게 아침 2시간 안단테로, 안단티노로 에너지 채우고 또 비바체로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자고요. 이야, 멋진 말씀이시네요. 그래요. 오전은 조금 느긋하게 아당에서 안단테로 지내시고요. 힘 얻으셔서 오후에는 비바체로 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거군요. 리카르도 카디오 살바토레의 무정한 마음 듣겠습니다. 카타리 카타리 테너 프랑코 코렐리의 노래로 보내드리고요. 이 곡은 퍼플 오드리님과 함께 듣죠.

리카르도 카디오 살바토레의 무정한 마음, 테너 프랑코 쿠렐리의 애절한 음성이었고요. 퍼플 오드리님이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베이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C단조 작문호 13 비창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 보내드립니다. 토요일에 제가 황제 연주 후에 앵콜로 들려드렸던 곡인데요. 오늘 김정원의 리멤버 비엔나 음반에서 들려드립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C단조 비창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곡 남아있는데요. 아,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안넨 폴카 준비했습니다. 여담으로 아, 자꾸 게시판에서 이제 그 토요일 공연 얘기들 하시던데 저도 자꾸만 그 생각하게 됩니다. 그날 그 신부님께서 남양 성모성지에서 그동안 쭉 음악회를 많이 해왔는데 역대급으로 많은 대중들이 오셨다고 청중들이 오셨다고 굉장히 기뻐해 주셨어요. 우리 아당님들인 것 같아요. 모두가.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부 때는 또 즐거운 음악들과 이야기를 나누죠.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안넨 폴카, 볼프강 사발리시가 주연한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기분 좋게 감상하시고요.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소프라노 임선혜, 카운터 테너 이동규의 러브 듀엣 공연이 열립니다. 김성진 지휘의 콜레기움 뮤지컴 서울, 소프라노 이혜원, 테너 존노가 함께하죠. 핸델과 모차르트의 오페라 아리아와 오라토리오를 들려줍니다. 6월 24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귀도 요하네스 룸슈타츠 지휘의 수원 시립교향악단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드볼작의 교향곡 6번, 스메타나 베토벤의 작품 등을 연주하죠. 6월 2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수원 SK아트리움 대공연장입니다. 주목받는 프랑스 바로크 앙상블이죠. 르 콩소르가 우리나라에 옵니다. 헨리 퍼셀, 비발디, 장 필립 가모 등 바로크 작곡가들의 음악을 들려줍니다. 6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음악감독 김민희 이끄는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립니다. 정진우의 바이올린, 최지호의 첼로 협연으로 하이든의 첼로를 위한 디벨트멘토 D장조,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E장조를 연주하죠.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 일신홀입니다. 한상일 지휘의 군포 프라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공연 올 댓 베토벤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피아니스트 유키네 쿠로키의 협연으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4번을 들려주죠. 6월 28일 일요일 오후 5시 수원 SK아트리움 대공연장입니다. 끝으로 누오바 오페라단의 호프만의 이야기가 무대에 오릅니다. 자크 호펜바흐의 오페라로 시인이자 예술가 호프만이 겪었던 세 가지의 사랑 이야기죠. 6월 28일 일요일 오후 3시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마가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싸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욜로님이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아까 1부에서 망고아빠님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포핸즈 피아노 연주곡이 종종 나오는데 한 대의 피아노 앞에서 두 사람이 연주하는 건 두 대로 각자 연주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문득 궁금하네요. 아, 저 이런 질문 너무 좋습니다. 한 대의 피아노에서 두 사람이 연주하는 포핸즈는요, 일단은 프리모 세콘도라고 해서 윗파트, 아랫파트로 이제 두 사람이 나눠서 연주를 하기 때문에 윗파트는 거의 멜로디 위주로 담당을 하게 되고요. 아랫파트는 베이스와 화성을 위주로 소위 반주 같은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하지만 또 페달도 아랫파트가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을 리드하는 또 지휘자와 같은 역할도 아랫파트에서 하게 되죠. 이 포핸즈는 한 악기의 소리의 울림이라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지긴 하지만 또 팔도 자꾸 부딪히고 이 포지션이 좁고 불편해서 또 페달도 한 사람이 윗사람까지 같이 생각하면서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또 있고요. 투 피아노는 각자 한 대의 피아노를 맡아서 이제 늘 연주하던 포지션으로 자유롭게 건반 전체를 한 사람이 사용하지만 또 두 대의 피아노 소리를 섬세한 밸런스 조절하면서 이렇게 맞춰야 하는 그런 점이 있어서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리는 투 피아노가 훨씬 더 웅장해서 연주 효과는 좀 더 드라마틱하죠. 결국 포핸즈는 두 감성이 하나의 소리로 녹아드는 음악, 그리고 투 피아노는 두 세계가 서로 대화하며 확장되는 음악.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 굉장히 좋아하니까 종종 질문 던져주십시오. 자, 이어지는 곡은요. 1554번님이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이런 사연 함께 보내오셨어요. 몇 년 전 암 진단으로 투병 후 감사하게도 일상으로 돌아와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르몬 억제제 투여 중이라 갱년기 증상이 심한데 아이 등교 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정원님 목소리와 아름다운 음악이 정말로 절 위로한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용기 내어서 듣고 싶었던 곡 신청해봅니다 하셨어요. 아, 그러시군요. 많은 힘든 시간을 지나오셨을 거고 지금도 또 힘드실 텐데 음악으로 많은 위로 받으시기 바라고요. 저도 최대한 기쁜 시간 보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청하신 곡 저도 너무 좋아하는 곡이거든요. 함께 듣죠.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에 나오는 Between Calm and Passion 보내드릴게요. 요시마타 류의 음악입니다. 함께 듣죠.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 OST 가운데 Between Calm and Passion 보내드렸습니다. 요시마타 료의 음악이었고요. 1554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하루빨리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회복하시길 응원 드립니다. 달빛 선생님이 대구 달성 100대 피아노에서 에이트 핸즈 연주가 다시 생각나네요. 한 대의 피아노에 네 명이 참새처럼 앉아서 연주하던 모습 하셨어요. 이 대구에서 제가 해마다 하고 있는 100대 피아노 야외 공연 페스티벌 무료 공연입니다. 항상 가을에 있는데 올해도 합니다. 제가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까지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사실 그동안 한 번도 안 했던 새로운 시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직 아무 데서도 말을 안 한 거지만 여기서 먼저 살짝 공개하면 올해는 무려 16 hands. 16 hands가 뭘까요? 앞에 그 그랜드 피아노 4대가 있는데 한 피아노에 2명씩 앉으면 네 피아노에 8명이 앉잖아요. 그러니까 8명이니까 손 개수라면은 16개의 손, 16 hands를 연주하게 되는데 바로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을 16 hands 버전으로 연주할 예정입니다. 아주 대형 프로젝트인데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 편곡도 아주 너무 좋고요. 저도 기대가 아주 큽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와 DJ가 서로의 음악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 오늘은 이현주님께서 꽃대걸로 초대해준 영환이와 민자에게 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수십 년 동안 공직에 몸담고 이제 은퇴를 앞둔 동창 영환이와 그와 결혼해서 긴 시간 알콩달콩 살고 있는 동창 민자. 두 부부가 주말마다 판교와 여주를 오가며 정성껏 가꾸고 있는 밭으로 동창들을 초대했습니다. 먼저 너무나 탐스러운 아치형 장민엉쿨 입구가 우리를 반겼죠. 드넓은 밭에는 온갖 유실수와 금방 따서 밥상에 오를 수 있는 채소는 물론 처음 보는 이름조차 생소한 꽃들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동창 부부의 성실함과 부지런함, 정성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친구들의 입에서는 저마다 감탄이 흘러나왔어요. 세상에, 어쩜 이렇게 이쁘게 가꿨니? 남편이 너무 꼼꼼해. 그냥 대충이 없단다. 투정인 듯 말하지만 영환이를 칭찬하고 있는 민자입니다. 모든 이들의 로망이지만 결코 결정하기 쉽지 않은

오도 이촌 생활을 친구 부부는 8년째 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여기서 시간을 보내려고 미리 계획하고 설계하고 영환이와 민자는 다 계획이 있었네요. 먼저 온 친구들이 손수 잡은 해물을 손질해 놓고 고기를 구워 놓은 덕분에 한상 가득입니다. 어릴 적 기억과 추억이 소환돼 웃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국민학교 기억이 어제일처럼 생생한데 은퇴를 앞둔 환갑이 코앞이라니. 한편으론 서운하고 씁쓸했지만 그동안 참 잘 살았고 여기까지 잘 왔구나 라는 생각에 뿌듯하고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두 부부는 분주했어요. 끊임없이 먹을 걸 내오고 시골 마당에서 빠질 수 없는 모닥불도 피워줬습니다. 우린 동그랗게 둘러앉아 불멍도 하고 마시멜로도 돌려가며 굽고 행복하고도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환아, 민자야, 그날 너희 부부가 서로를 얼마나 신뢰하고 존중하는지 고스란히 느껴졌단다. 더도 말고 너희들은 지금 그 모습으로 그렇게 살면 내 눈엔 100점이야. 꽃대걸로 초대해줘서 행복하고 고마웠어. 앞으로도 지금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기도하며 축복한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반갑고 기억나는 특별한 인연. 우리들은 동창입니다.

에드워드 엘가의 살리타모르 사랑의 인사, 사라 장의 바이올린과 산드라 리버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야, 정말 아치형 장미 넝쿨 입고 뭔가 만화의 순정 만화에 나올 것 같은

0: 유실수며 채소며 또 이름 모를 꽃들까지 정말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그 꽃대거리 눈앞에 촥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8년째 주말마다 판교와 여주를 오가면서 그 밭을 갖고 온 영환님과 민자님 동창분들, 또 동창끼리 결혼하셨으니 같은 동창들 다 같이 만나면 얼마나 즐거울까요. 그 성실함과 정성이 고스란히 또 느껴지면서 남편이 너무 꼼꼼해 그냥 대충이 없댄다. 투정인 듯 들리지만 사실 얼마나 다정한 칭찬인가요. 이렇게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두 부부의 모습이 또 친구들 눈에도 참 아름다웠을 것 같습니다. 국민학교 시절 기억이 생생한데 어느덧 환갑이 코앞이라니, 뭐그 자리에 함께하신 친구들 모두 같은 마음이었겠죠. 그동안 참잘 살았고 여기까지 잘 왔다는 그 뿌듯함, 오늘 이 방송에 소개된 사연과 함께 오래오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동창과 결혼하진 않았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가장 친했던 여사친, 여자 동창이 저희 형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형수하고 친구예요. 그래서 호칭은 뭐 형수라고 부르고 뭐 도련님이라고 하긴 하지만 말도 놓고요. 그냥 초등학교 때의 그 말투로 지내거든요. 그래서 또 유독 그 동창회, 반창회가 아주 화목해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봉은 초등학교 6학년 6반 반창회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때 형수랑 자리에 나가면요, 집에서는 거의 형수와 시동생 사이로 또 지내다가 가면 갑자기 친구, 초등학교 때의 친구로 금방 돌아가곤 한답니다. 참 재밌어요, 그런 관계나 시간들이. 자, 오늘 참여해주신 이현주님께는 코르트 화장품과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 이렇게 참여해주시면 돼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담긴 곡을 누구에게 보내는 건지 같이 적으신 뒤에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에 있는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 게시판에 남겨주십시오. 지금까지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였습니다. 반가운 염장 문자가 와 있네요. 별빛 지은님입니다. 최근에 한참 신청곡 열심히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부터 올려주시던 우리 청취자신데요. 지금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 가 계신데요. 현지 시간은 3시, 새벽 3시, 이제는 34분 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주무시면 안 되죠. 여행하시려면요. 빨리 주무셔야 되는데, 사운드 오브 뮤직 촬영지이기도 한 이곳에서 꼭 아당통해서 도레미송 듣고 싶어요. 꼭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너무 늦었으니까 이곡 얼른 듣고 이제 빨리 주무세요. 이것까지만 들려드릴게요. 자,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가운데 도레미송 줄리 앤드류스 아이들의 노래로 함께 듣겠습니다.
1: Let's start at the very beginning. A very good place to start. When you read, you

영화 뮤지컬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OST 가운데 도레미송 줄리 앤드류스 아이들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지난 주말에 제가 아내하고 그렇지 않아도 이 영화 얘기하면서 보고 싶다. 우리 한번 시간 내서 거실에서 영화 아들이랑 같이 보자 이러고 얘기를 했었는데 딱그 음악을 신청해 주셨네요. 우리 별빛지우님 지금 이 영화 촬영지인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가 계신데 이제 새벽 3시 40분 지나고 있겠어요. 들려드렸으니까 얼른 주무시고 내일 또 즐거운 여행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베버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 가운데 아가테 카바티나 Und ob die Wolke sich verhülle 검은 구름이 태양을 가릴지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소프라노 엘리자베스 그린머의 노래 그리고 요셉 카일베트가 주연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하시죠.

0: 그런데 아가타의 카바티나 검은 구름이 태양을 가릴지라도 운 옵티 볼케지 페휠레 맑은 날 들어두셨습니다. 소프라노 엘리자베스 그린머의 노래와 요셉 카일베르트가 주연한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이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752번님이 정원님께서는 언제 쉬시나요? 방송하시고 연주하고 연습하시고 계속 일만 하시는 것 같아요 하셨는데요. 저한테는 또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하는 연습이 또 연주가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방송이 힐링이고 휴식이에요. 아,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2번 F장조 가운데 2악장 안단테 보내드립니다. 파블로 카잘스가 주연은 말보로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연주고요. 오늘 끝곡입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하나님 아버지, 언약을 맺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깨어졌던 우리를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다시 깨어질 줄 알면서도 주님은 우리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지극한 사랑 앞으로 무릎을 꿇며 나오게 하소서. 끝내 일어서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양은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고성현과 국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이장희의 음성으로 주여 나의 생명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듯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갑니다. 인내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께서 이 길로 가셨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448장 찬송 유창원의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으로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그리고 곽신형의 찬양으로 예수 앞에 나오면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날 위하여 십자가에 이윤화의 찬양이었습니다. 박운성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고요. 먼저 보내드린 곡 늘 사랑교회 해만 찬양대의 주 예수 믿는 자여, 그리고 소프라노 김미경의 음성으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함께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작은 자님 기도해 주셨어요. 주님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를 십자가 보혈로 건지시고 구원의 믿음으로 세우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 살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며 복음을 위해 수고함으로 저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루아흐 엘로힘 보혜사님께서는 주님 저를 치유하여 주소서, 이곳의 아픈 성도들도 도우소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 자신의 건강 그리고 또 가족의 건강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감사가 넘치는 삼님께서는 아들 유빈님 사구체 여과율 유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기도로 20%라도 유지하게 하심을 또 감사합니다. 희망을 갖고 믿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희망을 갖고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 신예숙님께서는 어제 남편의 칠순 기념으로 아들 레외와 함께 제주도에 2박 3일 여행 가셨나 봐요. 무엇보다 22개월 첫 손녀 지아와 처음 비행기 타고 여행하는 게 설레네요 하고 보내주셨고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하셨네요. 남편의 칠순 축하드리면서 뭐 그 문자만 봐도 지금 설렘이 막 느껴집니다. 행복한 여행 보내고 오십시오. 오늘 제주 숙소에서 들을게요 하셨는데 가족이 함께 듣고 계시겠죠? 김상진의 감사해 보내드립니다. 그에 앞서서 어묵희님께서 청하신 듀엣 베베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 함께 할게요.

0: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회계 프로그램
3: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불운동사님께서는 지난 주일 예배 전에 따님의 도움 요청을 받고 따님 집에 들르셨었나 봐요.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었나 본데요. 위로하고 예배드리러 가셨는데 다행히 잘 해결돼서 감사하며 예배드리셨다고 합니다. 그때 드렸던 찬양이 선한 능력으로 였다고요. 우리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일이 간섭하실 것을 기대하며 1부의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이고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돌아옵니다.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슬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유해피봄님께서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청해 주셨는데요. 이 곡을 하니하니님께서도 신청해 주셨어요. 김현진의 찬양으로 2부 첫 곡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선한 능력으로 님께서 청하신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김정석의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6월 16일 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창세기 17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창세기 17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묵상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행하시는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의 지역인 그의 고향에서 불러내어 오직 당신만이 그의 신이 되기를 바라시며 그와 세 차례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고 순종함으로 복의 근원이 되었지만 이후 이스라엘은 자주 하나님을 잊었고 언약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 급기야 당신의 외아들까지 보내셔서 약속을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살 길이고 구원임에도 우리는 자주 의심하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섭니다. 신자 중에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뭔가를 포기해야 하거나 손해를 보게 될 것 같아 거리를 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임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애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살아온 삶이 참 감사합니다.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의식하며 더욱 깊은 연합의 관계 속에서 지내고자 하는 지향을 갖게 된 것이 참으로 신비입니다. 의심하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한 것처럼 그 고백이 영원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베스퍼 합창단의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요한의 음성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보내드리고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서울 모태탑 창단의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들풀님,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잘 집중하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들풀님께서 지난 주말에 아롱별님께서 주일이 생일이라고 긴 감사의 결과 신청곡을 적어주셨었는데 지나서 소개를 해드리게 됐네요. 아롱별님, 지났지만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셨어요. 2010년 4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하고 16년 방문 요양의 긴 시간이 돌아보니 금방 지났습니다. 많은 어르신께서 소천하시고 더 섬기지 못함에 마음이 아려요. 지금까지 건강 주셔서 일할 수 있음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롱별님, 이 선한 사역에 저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용사가 되고픈 나님은 진아님이시군요. 은혜가 넘치는 주님, 딸의 입술을 다스려 주세요. 넘어지더라도 일어날 새 힘을 주옵소서. 기도의 용사가 되고픈 입술에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파리가제트님 오랜만에 샬롬하고 인사를 건네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위드커피님 어제 CBS의 큰 폭의 개편이 있는 날이네요 하시면서 빚과 수금의 사명 감당하는 CBS 위에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유리정은님 여기는 장마가 시작되었어요 하고 보내주셨는데 일본에 계시잖아요. 이제 6월 중하순 우리나라도 장마가 곧 올 텐데 안팎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유리정은님께서 손영진의 찬양을 정해 주셨어요. 너 어디 가든지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하얀 귤꽃님께서 청하신 사랑이야기에 나의 마음을 함께합니다.

인생의 중심을 잃고 바닥을 쳤을 때 나는 우연히 발레를 만났다. 몸도 마음도 굳은 나이에 지푸라기 잡듯 시작한 발레가 알려줬다. 중심은 흔들려 봐야 그 소중함을 안다는 것을. 바닥을 제대로 쳐야 그 힘으로 중심을 잡고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부진의 발끝으로 인생의 중심을 잡는 법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흔들린 곳에서 바닥을 짚으며 일어납니다. 우리는 다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두 곡 이어서 함께 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크로스웨이 성교합창단의 주를 앙모하는 자, 그리고 노성혜와 국립합창단의 곡으로 성자의 귀한 몸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꽃마리님께서는 지난 주일에 선한 사마리아 주일로 예배를 드리셨다고요. 성미도 하고 구제헌금 또 헌혈까지 교인들이 참 아름다운 주일을 보냈네요. 신청하신 내 맘이 낙심되며 초롬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회계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 리치
3: 신축도
6: 리모델링도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시설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소비자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6: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의 끝곡은 투피널라떼님께서 신청하신 C5 워십의 감사함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3: 중국 난징의 도시공원에서 들려오는 대륙검은 짓박이의 소리입니다. 이 새는 중국 동부와 대만, 그리고 한반도 남부 일부에 분포하며 도시 환경에 매우 잘 적응한 새입니다. 최근 대륙검은 짓박이가 전기 오토바이의 도난방지 알람 소리를 흉내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더 놀라운 점은 한 개체가 만든 모방음을 주변 새들이 다시 배우는 2차 모방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만든 소음에 적응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 사회의 소리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도시의 새들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면서 새로운 방식의 노래를 만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4: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5: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6: 별이 다섯 개
4: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차가운 물 한 잔으로 잠을 깨우고 집을 나섭니다. 매일 타는 버스 정류장, 매일 마주치는 익숙한 얼굴들,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많지만 또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변함없음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평화라고 말입니다. 변함없음.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이 변함없음을 기반으로 묵묵히 채워가는 하루가 결국

우리 삶을 가장 아름답게 꽃피우기도 합니다. 나이테를 늘려가는 나무처럼 단단한 진주를 품어내는 조개처럼 그렇게 우리도 조금씩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중일 거예요. 그 고요한 성장의 길에 오늘도 찬양의 힘을 얹어 봅니다. 화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통신 사이버대에서 수 실력자 나의 꿈을 수 실력 발휘 쏴 수 실력자 내 실력이 수 실전으로 쏴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1: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0: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1: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0: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1: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Good Music Station. CBS FM.

Savior like a shepherd,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Leaning on Jesus,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였습니다. 오늘 방송을 여는 글의 주제 단어는 변함없음이었네요. 변함없이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아침 안부를 확인하고 방송을 나누고 새하루를 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한 달쯤 된 것 같아요. 이제 저녁에 갑자기 제가 응급실에 갔다 온 날이 있었는데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아, 이거 어쩌나. 회사에 연락을 해야 하나? 난 새벽 방송인데 다음 날 이제 방송은 어쩌나 등등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 어찌 다행히 출근은 잘했죠. 제가 갑자기 안 나오면 여러분 걱정하셨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게시판에 자주 참여하시는 분들의 사연이 한동안 안 보이거나 또 여러분 일상에 이러이러한 변화가 있어요 하는 글을 주시면 저도 염려합니다. 우린 이렇게 서로의 변함없음을 아침마다 확인하는 참 귀한 사이, 참 귀한 관계인 것 같아요. 오늘도 변함없이 새하루를 열죠. 6월 16일 화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8시까지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Jesus is all the world to me. 예수는 나의 힘이요.

Jesus Rose of Sharon, 샤론의 꽃 예수. 밤샘 근무하고 퇴근 준비하면서 신청하셨어요. 이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게시판 보니까 늘 함께하는 방송 감사합니다. 실비나님 자주 들으신대요. 푸른 하늘이야 아이디의 윤수병님도 계시고요. 새싹 달고 오셨네요. 출석 체크 시우아님도 반갑습니다. 해외에서 레인보우로 듣고 계신 분들의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유월님은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신대요.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틀어놓고 일하는데 미국 손님들과 이 방송에서 나오는 찬양 안에서 하나 되는 경우가 많다 합니다. 며칠 전에는 Living Hope, 네, 이 곡 틀었었죠. 주 예수 내 산 소망 이 곡이 나올 때 그때 세탁소 오셨던 손님이 아 좋아하는 노래라고 말씀하셨대요. 오동나무님 저녁 식사 준비해 놓고 남편 기다리며 들어요. 여기는 미국 인디애나. 이곳은 각종 새, 다람쥐, 청둥오리, 토끼들을 주택가나 공원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처럼 산이 있진 않아 아쉽지만 푸른 하늘, 바람, 큰 나무들, 하나님 주신 자연을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떠나온 지 한 달 돼가는데요. 가족들이 보고 싶네요. CBS 방송이 많은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어로 듣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준비했습니다. 쿠안 그란테스엘.

이 시 잘 아시죠? 나태주 시인의 풀꽃 중 한 구절입니다. 가깝게 그리고 깊이 봐야 볼 수 있는 풍경이 있습니다. 수많은 인연 가운데 만남과 스침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깊지 않은 만남은 스침이 됩니다.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으면 소화불량에 걸리고 글도 음미하지 않으면 그저 의미 없는 낱말에 나열이 될 뿐.

수박 겉핥기 식으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의 바로왕은 출애굽하려는 이스라엘 백성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네 가지 전략을 짰죠. 그 가운데 하나가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 8장 28절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되 너무 깊이 빠지지 말고 사랑하되 적당히 사랑하라고 달콤하게 말합니다. 한 가지 중대한 결심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그분을 깊게 만나겠다고. 가까이 자세히 보아야 예쁩니다. 오래 바라봐야 사랑스럽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강남 비정규회 한재웅 목사님의 가까이 그리고 깊게

Open the eyes of my heart.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주님. 야, 저만 그런가요? 전 이 노래 들으면 뭔가 가슴이 뻥 뚫리듯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6월 16일 화요일입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매일 집에서 아침 식사 준비하면서 청취하다가 오늘은 와 좋은 데 가셨네요. 해남의 바닷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 신청해요. 로즈마리님. 네, 이 곡은 우리가 조금 전에 아마 로즈마리님께서 레인보우 틀기 바로 전에 흘렀었나 봐요. 또 자주 듣는 곡이니까 조만간 또 함께 하기로 하고요. 아몬님, 울산에 화물을 내리고 주전

몽돌 해변에서 차박했습니다. 일출도 보고 아침 바다에 발도 담가봤어요. 일상의 하루 시작이 특별했습니다. 네, 낭만이 있으시네요. 저도 이제 바닷가는 갔어도 이렇게 신발 벗고 양말도 벗고 그 바다에 발을 담가 본 지는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뒷자리 0189번으로 오신 분은요. 기독교인은 아닌데 지인이 만나면 이 방송 얘기를 하도 자주 해서 아니 저 나이에 라디오 홍보를 저렇게 하나 눈치 없이 계속하네 속으로 생각한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지인이 밉지가 않아서 저도 계속 듣고 있어요. 절에 가는 시간보다 아침 이 방송이 마음에 평화가 오네요. 어머나 세상에. 우리 0189님은 그러니까 불교 신자이시군요. 감사드리고 이렇게 꾸준히 끝까지 권유를 해주신 그 지인분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There is power in the blood.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0: 큐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기프트.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상대방에게 줄 때 잠깐 눈 좀 감아봐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불과 1, 2초의 잠깐이지만 눈을 감고 있는 상대는 기대감과 설렘이 있고 또 선물을 준비한 본인도 설렘이 있어요. 상대가 기뻐할 거를 생각하면서 함께 즐겁습니다. 제가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동안 틀어드리는 약 12어 곡 중 가장 호응도가 높은 일부 끝곡을 틀어드릴 때 제 기분이 그래요. 여러분께 잠깐 눈 좀 감아보세요. 짠! 뭐 이런 기분. 찬송가와 결을 같이 하는 위로와 힐링의 팝송. 오늘의 일부 끝곡. 벤 미들러의 From a Distance 준비했습니다. 레인보우의 Joy for You 채널에서 정민아의 Amazing Grace 2부 이어갈게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여는 아침 김윤주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 눈 뜨자마자 이거 꼭 얘기해야 돼 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친구 있으신가요? 재밌는 일이든 황당한 일이든 아님 그냥 별거 아닌 이야기라도요. 우린 저마다 다른 역할을 하는 친구들을 곁에 두고 살아간대요. 그걸 친구 7명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같이 웃어주는 친구, 고민 들어주는 친구, 맛집 공유하는 친구, 심심할 때 연락하는 친구까지 저마다 매력이 다르죠. 한 명이지만 친구 7명의 몫을 야무지게 해내는 DJ,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근길 심심하지 않게 같이 수다 떨고 웃겨주고 좋은 음악도 챙겨주는 만만하고 편안한 친구. 오늘 아침은

글렌 메데이로스 엘자 Friend You Give Me a Reason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 아침 6월 16일 화요일 첫 곡이었어요. 저는 아침에 방송국 오는데 한 5시 반쯤이었거든요. 저 멀리 하늘에 엄청나게 커다란 태양이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근 몇 년간 그렇게 커다랗고 가까이에서 밝게 빛나는 태양을 본 적이 없어요.

0: 그래서 아 이게 새벽에 일어나는 즐거움이구나 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빨리 가서 그대들에게 해주고 싶다라고도 생각했답니다. 좋은 친구가 많이 생겨서 저는 기분이 좋은데 그대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6432님 DJ 바뀌고 처음 들으신다고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시고 오늘도 오신 2일째도 화이팅 주디 해주신 계절풍님도 반갑습니다. 두 분께 커피 쿠폰 드리면서 자 그대와 여는 아침 둘째 날 시작해 보겠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이고요. S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1212 아니네요. 샵 9390입니다. 이렇게 또 실수를 하네요. 아침에 태양 본 것보다 더 심쿵했어요. 샵 9390, 우물정 9390입니다. 뭔가 그런 느낌이잖아요. 싸한 거. 내가 말했지만. 싸했습니다. 자,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고마워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카티 프로 시!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6: 현대 큐.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2: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3: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4: 글레오?
5: 네, 현대 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마룬 5 슈가.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제이슨 브라즈의 I'm Yours. 빅 마블님이 이 노래 나오는데 아, 나 이거 신청하려고 했는데 하셨어요. 빅 마블님 신청곡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잘 될 거야 님도 너무 좋아하는 곡이라고. 상쾌한 아침 목소리 좋아요. 익산 공장 내려가는 출근길 차 안에서 그여와 함께합니다. 다 잘 될 거야 님. 안전운전 하세요. 블리스님, 해마다 1월 1일 다음 날 몇 번은 그 전년도로 날짜 기입할 때 많잖아요. 윤주 씨도 그런 거예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해심 많은 친구를 되게 많이 둔 느낌이에요. 되게 다 괜찮다고, 너무 그럴 수 있다고 보내주셨어요. 나비의 꿈님도, 주디, 저는 샵9390으로 찰떡같이 알아들었어요. 다른 번호 말해도 샵9390으로 알아주시는 든든한 친구들 감사드립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그대 아침 날씨 정보. 오늘의 날씨는 김수진 기상 리포터 연결해서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저 오늘 새벽에 방송국 오려고 준비하는데 네. 몸을 잠깐 움직였는데 그 새벽부터 너무 더운 거예요. 네. 이게 지금 6월인데 이게 맞나 싶었는데 오늘 많이 더울 것 같아요.
1: 네, 네. 오늘도 더위와의 싸움입니다. 갈수록 더위의 기세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도는 불볕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서울의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치솟으면서 올해 최고 기온

경신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밖에 대전, 광주 32도, 춘천, 대구 31도의 분포로 어제보다도 더 덥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은 가끔 구름들이 많이 지나겠는데요.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를 계속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 경기 북동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 산지, 전북,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2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 있겠고요.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 들어있어서 당분간 가방 안에 작은 우산 하나 챙겨서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 22.6도, 부산 22.4도, 광주 20.8도, 대구는 19.7도 가리키고 있네요. 지금까지 그대 아침 날씨였습니다.

UB40 Can Help Falling in Love 4787님 신청곡에 이어서 이너서클의 Games People Play까지 전해드렸어요. 수원 집에 왔다 여주로 출근하고 있는 딸 힘내라고 화이팅 해주세요 하신 리디안님, 아침 산에 가면서 7시에 늘 그대의 아침 들어요 하신 파송송 계란탕님, 어제 첫 방송 놓쳐서 오늘 알람 설정하고 근무지에서 듣고 있어요. 0303님과도 함께 들었습니다. 출근길 든든하고 편안한 친구 같은 방송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화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용섭 반담님이 와 오늘 아침부터 너무 더워요. 지하철역까지 오는 동안 땀이 송송 나네요. 오늘 더위와의 싸움이래요. 레게 한 곡 더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더운 날에는 부엔 까미노님께서 더운 여름엔 레게죠. 건모형 생각나요. 김건모 핑계 신청하셨어요.

소름. 핑계 들으면서 투투 생각하고 있었는데. 0511님. 최양을 피하는 방법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김건모의 핑계에 이어서 투투 1과 2분의 1 최양을 피하는 방법님께서 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무소님, 우와 가요도 나오네요. 상큼하다 하신 반면 꾹꾹이님은 19년 팝송만 듣다가 가요를 들으니까 적응이 안 돼요 하셨습니다. 그쵸?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7785님 말씀처럼 팝이라는 아주 훌륭한 요리에 가요를 양념처럼 살짝살짝씩 이렇게 섞어서 저희도 조심스럽게 전해드리고 있어요. 처음부터 19년을 팝을 들으신 분들이 처음부터 오 가요도 좋네 하실 수 없겠죠. 그렇지만 그런 솔직한 마음도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사연 주셔서 그마저도 저희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무소님, 꾹꾹이님, 7785님께 모두 커피 쿠폰 드릴게요. S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아침 기분에 따라 옷을 골라 입듯이 음악도 골라 입어볼까요? 제가 셔츠를 고를게요. 그대가 어울리는 모자를 얹어주세요. 리듬에 맞춰 단추를 채우고 설렘은 주머니에 쏙 넣어서요. 기분까지 새롭게 스타일링하는 시간,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제가 고른 노래는 최성곤의 네가 좋아. 최근에 나온 노래 중에 가장 중독성 강한 곡이에요. 아침에 한번 들으면 밤에 자려고 누울 때까지 아마 몇 번은 흥얼거리게 되실 건데요. 흥얼거릴 때마다 아, 이 노래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에서 들었지? 이렇게 제 생각도 한 번씩 해주시라고 골랐어요. 이 노래 뒤에 어떤 노래가 어울릴지 그대들이 직접 코디해 주세요. 주디와 음악 코디, 그대들의 센스 있는 선곡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제가 고른 코디송은 최성곤의 네가 좋아였고요. 같이걷자님. 아 이걸 아침부터 라디오에서 들을 줄이야. 너무 좋아. 박순영님. 요즘 저의 최애곡이 나왔네요. 제비꽃님. 와 수능 금지곡 그쵸. 이거 정말 중독성 있어요. 어사 박문수님은 이어진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 들으시고 맥락 있는 선곡 좋아 해주셨네요. 최성곤의 네가 좋아에 이어서 오늘은 바로 결정됐어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꼽아주셨거든요. 코디송으로.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 8494 깜찍이 정의 얼음땡 긍정의 힘 다시 태어난다면 비키 2611 예민남매맘 4918 로맨틱과 질투 하루나이틀 까칠여사 김도윤 욜로찐이 비옴 배상진님. 이분들께 모두 커피 쿠폰 드립니다. 아, 제가 고른 노래에 이어서 이 노래 붙이면 찰떡 선곡이 되겠다 싶은 노래 바로 보내주시면 두 곡을 이렇게 오버랩해서 환상의 코디를 만드는 코너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내일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관절 연골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 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 리치.
3: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6: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2: 노무법인 폐
6: 1544-7575.
7: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8: 참 좋은 여행.
9: AI가 다해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바로스 ERP.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헉,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판매.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4: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5: 1533-1566 세라하임.
6: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7: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6: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7: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6: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8: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는 아침 1부 마칠 시간이고요. 2부에는 뉴스콕에 이어지는 새로운 코너 퀴즈콕 준비되어 있어요. 뉴스 잘 들으시면 맞출 수 있는 퀴즈 보내드립니다. 2569님께서 밤새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고 있는 남자친구가 졸음 이겨낼 수 있게 신나는 노래 한 곡 꼭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1916님 신청곡 같이 들을게요. 굼베이 댄스 밴드의 Son of Jamaica 들으면서 그대와 여는 아침 2부로 갑니다.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팔로셀러스.
3: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4: 구스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0: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그래서 왔어.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8시 그대 아침 뉴스 콕.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에 이미 전자서명을 마쳤고 오늘 19일 호르무즈 해협도 개방된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합의 소식에 뉴욕 증시는 일제히 뛰어오르며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소식에 어제 코스피는 5% 넘게 상승하며 다시 8,500선을 회복했고 원달러 환율도 1,51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바티칸에서 레오 14세 교황과 만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내년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무너진 교권 회복을 그린 판타지 액션 드라마 참교육이 미국 경제지 포브스로부터 올해 나온 작품 중 최고의 드라마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관련 보고서가 나오는 등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산 참외가 김에 이어서 맛과 영양, 간편함을 앞세워 일본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까지 누적 수출 물량도 전년 동기 대비 37%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서울 낮 기온이 34

0: 35도까지 오르고 광주 31도, 대구 30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북부와 호남 지역에는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1: 시장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0: 0007님 신청곡이었어요. 로제 브루노 말스 아파트 들으셨고요. 뉴스콕에 이어지는 스피노프 코너라고 할까요? 뉴스콕을 잘 들으셨다면 퀴즈를 푸는 게 어렵지 않아요.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5분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립니다. 앞서 뉴스콕에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요즘 이 과일이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래요. 일본 슈퍼마켓에서 최근 판매량이 늘고 있는 이 과일, 대표 K과일로 주목받고 있는 이것은 뭘까요? 일본에서는 코리안 멜론으로 불리고요. 한국에서는 여름철 대표 과일로 사랑받고 있는 노란 이것. 보기 드립니다. 1번 참치, 2번 참외. 퀴즈콕 오늘의 문제는 이 과일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보기 들으시면 더 쉬워질 것 같아요. 1번 참치, 2번 참외.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샵 9390, 우물정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레인보우 어플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광고 뒤에 이어지는 노래는 힌트가 되는 힌트 노래예요. 오늘은 가요 힌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레는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충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3: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
4: 대학교.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5: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5: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7: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8: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7: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8: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9: 경동 나비엔.
10: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장미리즈님이 참외 노래 참 좋네요. 양희은의 참 좋다, 시엔블루 웨토리아, 퀴즈콕에 이어서 전해드린 힌트 노래였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참외, 2번 참외였고요. 8640님, 2번

참해요. 달콤하고 과육이 부드러운 게 지금 완전 제철입니다. 아, 요즘 맛있죠. 작년 일본 놀러 갔을 때 마트에서 참외 보고 신기했던 기억납니다. 일본에 진짜 마트에 많이 널려 있나 봐요. 아침 고요나무님, 외는 오이를 의미하는 순 우리말입니다 하셨는데, 그죠. 저 참외 먹을 때마다 그런 생각하거든요. 이건 마치 달콤한 오이 같다. 근데 참외와 오이 뭔가 관련이 있어요. 맞아요. 왕빈님, 저는 개인적으로 참외 속이 훨씬 맛있어요. 달달하잖아요. 아, 요거는 갈립니다. 참외 속을 완전히 드러내고 드시는 분인데 참외 속까지 꼭 먹어야 된다 하는 분. 저는 참고로 참외 속은 안 먹습니다. 이거 진짜 완전히 그 홍에 갈라지듯이 갈라질 것 같아요. 룰라라님, 병원에 검사하러 가는 중이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갑니다 하시면서 정답 맞춰주셨고요. 1324님, 참외를 좋아해서 저는 코끼리처럼 뚱뚱하답니다. 참외가 왠지 억울해할 것 같습니다. 참외 먹는다고 코끼리가 되진 않죠. 9659님, 서울 혼자 지내는 딸이 너무 좋아해서 한 봉지 사놓고 왔습니다. 사각사각 맛있어요. 이렇게 다섯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CBS 음악 FM 그대와 여는 아침 김윤주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제주 딸기산도님 신청곡이에요. 신승훈 내 방식대로의 사랑.

비욘세 피처링 제이지 크레이지 인 러브, 휘트니 휴스턴의 I'm Every Woman에 이어서 들으셨고요. 그 전에 김부용 풍요 속 빈곤 전해드렸어요. 오늘 학부모 공개 수업 있어서 살짝 긴장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곡들로 아침부터 응원받는 기분이에요. 하늘바다님. 공개 수업 있는 날이군요. 옷장 열고 한숨 나오잖아요. 뭐 입지? 나는 왜 옷이 없지? 이러면서 화장은 어떡하지? 이러면서 긴장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우아하게 잘 다녀오세요. 7806님 아침마다 팝송 듣는 게 좋았는데 계속 이러면 다른 거 들어야겠어요. 진짜 어디 안 가셨으면 좋겠지만 혹시 가셨다가도 다시 오셔도 돼요. 저는 항상 이 자리에서 7806님을 기다릴 거예요. 하늘바다님, 7806님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2691님 신청곡이에요. 에드시런 포토그래프.

0: Don't you dare touch that dial. Because like the song says, you are out of time. You're almost there, but don't panic. There's still more music to come before you're completely engulfed in the blissful embrace of that little light you see in the distance. Soon you'll be healed, forgiven, and refreshed, free from all trauma, pain, guilt, and shame. You may even forget your own name. But before you dwell in that house forever, here's 30 minutes of easy listening to some slow tracks on 103.5 Dawn FM.
1: 이 마지막에 나오는 목소리는 짐 캐리의 목소리래요. 천 가지 표정만큼 목소리도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위켄드의 Out of Time, 스칼렛 주유님의 사랑 위켄드 노래, 찰리푸스의 Attention 그 전에 들으셨고요. 에드시런의 포토그래프에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설레는 하루의 시작,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관절 연골이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0: AI 전공도 아닌데 어디서 배울 수 있지? 지금 바로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1: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하,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0: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1: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6월 16일 화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손명일 PD, 박현주 작가, 아나운서 김윤주였습니다. 2705님 신청하신 BTS 다이너마이트 들으면서 마칠게요.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연 비욘드 비타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기.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장미, 제스민과 함께 세계 3대 천연 향료라 불리는 꽃이 있습니다. 향수란 장미, 제스민, 오렌지꽃, 아카시아, 바이올렛, 그리고 이 꽃까지 포함해서 6가지 향이 나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 꽃은 바로 오늘의 탄생화이기도 한 월하향, 월하향입니다. 달빛 아래의 꽃, 달 아래에서 향이 나는 꽃이라는 뜻이죠. 영어로는 튜베로즈라고 하는데요. 부드럽고 달콤한 향으로 예로부터 향수 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월화향, 튜베로즈. 이 꽃은 엄청난 향으로 과거부터 사람들을 매혹해왔습니다. 루이 14세는 궁전을 향기롭게 유지하기 위해 곳곳에 이 꽃을 뒀고요. 꽃잎을 물에 띄운 그릇을 놨습니다. 정원에는 수천 개의 튜베로즈를 심을 정도였죠. 그 하얀색 꽃잎이 달빛 아래에선 얼마나 밝게 빛날지 상상이 되는데요. 밤의 정취, 고요함, 그리움을 상징하는 오늘의 꽃 월하향. 달빛 아래 스쳐 지나가는 순간의 아름다움처럼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것 같네요.